중에 알릴지어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금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크고 놀라운 일뿐 아니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며 불가능해 보이던 곳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의 작은 간증이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와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그분의 놀라운 일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지금 시작할게요.

8월 9일 주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 첫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아이노스 합창단의 감사 찬송 메들리 보내드렸습니다. 주일 오전 9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교회 가시는 길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안에 영육이 회복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방법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충주 효성교회에서 극동방송 충주중계소 개소감사예배가 열리게 됩니다. 지난 70년 동안 난청지역이었던 충주 땅의 104.7MHz 주파수로 드디어 극동방송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청주본부가 개소된 데 이어서요. 이번에는 중개소가 충주에 개소하게 되는데요. 우리 충북지역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충주 땅에 드디어 복음방송을 허락한 날입니다. 충북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2시 30분입니다. 충주 효성교회에서 그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특별히 충주와 충북지역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오셔서 복음 전파의 시작을 또 선포하고 축하하는 은혜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충주와 충북 전역에 극동방송이 널리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바리톤 홍성선의 음성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그리고 한아름님의 목소리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정환 목사와 함께 경건생활 365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변화가 부족해 보이거나 다시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 같이 보이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다음은 플로신학대학원의 총장이었던 마크 레버튼이 말한 이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한 세 가지 지침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을 배우십시오. 겸손함은 진정한 변화의 출발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가시적인 반응을 주의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 번째,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나날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주님,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국립합창단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소프라노 김성혜의 음성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극동방송 주님을 만나는 기쁨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대전 공주 주파수 93.3MHz, 청주 충주 104.7MHz 주파수로 청취하고 계시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으시면서 무료로 사연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1124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신청곡입니다.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찬양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신청합니다. 그 신청곡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배를 통한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주님과 같이 함께 하시죠.

네, 말씀 한 구절 함께 나눕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면서 함께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찬양은 진아의 음성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제 주님을 만나는 기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길 바라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어서 극동방송 사장이신 맹주환 장로가 진행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의 역사를 담은 놀랍고도 은혜로운 기적의 역사 이야기, 먼 땅 좋은 기별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커스의 믿음으로 서리라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 제작 진행의 곽금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그 어떤 장벽도 인간의 삼엄한 통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의 양식을 갈망하는 북녘당 동포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준 아주 특별한 선물, 바로 라디오에 얽힌 감동적인 역사입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의 AM 주파수는 멀리까지 도달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폭이 좁아서 찾기가 어려운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7년부터 수신 전용 라디오, 즉 채널 고정 특수 라디오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해 8월 27일에는 1000대를 보급했습니다. 1991년에는 이 라디오를 만나오라고 명명했습니다. 만나오라는 이름은 공모를 통해 책도된 것인데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그리고 라디오에서 오를 합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의 양식인 만나를 나누어주는 라디오라는 뜻과 이 라디오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보내주신 분은 당시 부천에서 중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애청자 이영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채널이 고정된 라디오가 북한에 들어가 자칫 발각될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서 대안으로 자가발전식 라디오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비상용으로 나온 이 라디오는 건전지가 없어도 자가발전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같이 건전지를 구하기 힘들고 가격도 비싼 곳에서의 활용도가 무척 높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솔라, 즉 태양광 방식을 경험한 라디오도 추가로 보급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과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맞춰 라디오 보급

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극동방송에서는 1987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라디오를 북한으로 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제외교포 가운데 기독의사들이나 기독단체 그리고 북한 선교를 하는 중국 선교사, 조선족 사역자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보낼 때 풍선에 넣어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라디오의 경우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해 보냈지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에서 구입해 공급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남한의 물자들이 북한으로 지원될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외국인들의 북한 방문이 수월해져 방문객들을 통한 라디오 반입도 진행됐습니다. 당시 이 라디오를 전달받은 북한 지하교회의 한 군부대 담당 책임자는 이런 눈물겨운 감사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온갖 심력을 다하고 계시는 아세아 극동방송위원회 사장 김장환 목사님께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라디오 440대를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조선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 쓰시는 목사님과 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조선 땅에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리라 믿으며 또한 하나님은 조선 인민을 영영 버리지 않으셨음을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조선 지하교회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최근 만나우 라디오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듣는 데서 벗어나 2010년대 들어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북한 청취자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USB와 SD카드 슬롯 장착, FM, AM 겸용 기능을 갖춘 라디오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한 조선족 사역자의 간절한 편지가 큰 계기가 됐습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했던 임전도사라는 조선족 사역자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장한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서신을 통해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극동방송 청취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간절한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극동방송은 지금도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그곳 주민들의 눈높이와 환경에 맞는 라디오 또 도구들을 보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벽을 세우고 귀를 막으려 해도 어두운 땅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의 수많은 심령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는 국경을 훌쩍 뛰어넘고 전해지는 복음은 그 어떤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매이지 않고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심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가둘 수 있고 라디오는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전파를 타고 북녘 동포들의 가슴속에 심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땅에서 은밀히 라디오를 켜고 영의 만나를 먹고 있을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매체들이 무사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M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며 있어서 출발점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의 예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도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사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의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이 다른 데보다 훨씬 길지만 제한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심하게 침체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침체되었는데 침체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수년 전부터 이구동성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산다라고 다 말합니다. 목회자 중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목회자 거의 없고요. 중직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중직자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본질이 뭐냐라고 물으면 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해하는 신앙의 이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란 말은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본질의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의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포도나무 교회 연구 표어입니다. 이 삶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삶을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27년 전에 개척될 때 그 이전에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개척한 주님이 새로 교회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그 당시 한참 이 우리의 신앙을 집중적으로 배워가게 하고 계셨는데 이런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서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이 구절에. 이 구절이 말하는 신앙의 토대에서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만 하더라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걸 볼 수 있다고요. 두 가지 요소가.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라는 이 표현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졌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혹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학자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러면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신앙의 핵심,

핵심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신앙의 본질의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어디 그 말이 나오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 말이 안 나오는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으려면 문맥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요. 그게 그 삶의 의미가 뭔가를 볼 수 있고요. 이제 그걸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볼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4절 5절에 다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5절에 특별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게 그걸 의미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이 부분을 보면 명백하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5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어순이 이렇게 좀 뒤죽박죽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7절, 19절, 20절.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구절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Do not이 아니라 can not입니다.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신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말은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말씀도 거기에서 모든 사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그러면서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고 뭐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요.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말하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삶이고요. 성경 전체. 명확합니다. 큰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나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15절, 16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잘 성경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나눌 부분들이 성경에 다 있으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거죠.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은 그는, 여기 그는 하나님을 가르치죠.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택하라 그래 놓고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그러면서 내 장수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기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이 하나님을 택하는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의 장수이기 때문에 너희 민족의 생명이 길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도 명확하게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여기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 어디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이 나오느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거기 나옵니다.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개정 한글에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사람이 아니니까. 올해 개역 한글에는 이게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제가 대만 새물결 신학원에 지금 벌써 못 간 지 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빨리 오기를 원하고 저도 빨리 가고 싶은데요. 대만 새물결 신학원 가서 강의하면서 이 구절에 대만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우리말로 읽자면 부종하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문의 그 뜻은 원어의 그 뜻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된 거예요. 여기 부정하다란 말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착달라 붙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착달라 붙어 있으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부정하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원어 베다크는 누구누구에게 매달리다, 누구누구에게 착 달라붙다는 뜻이다. 이 말은 남녀 간의 완전한 결합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었는데 창세기 2장 24절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가리킨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니라. 부부 사이에 착 달라붙어 있어서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사실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말하면서 16절에 3개, 20절에 3개가 나오는데 두 번 다 반복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반복돼 나올 뿐만 아니라 두 번 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동일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4절과 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번 다 나오고 두 번 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이 요소들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 하나님을 택하는 길, 핵심,

다양한 표현이다. 4장 1절, 5장 31절 등을 보라. 시편 119편 전체가 성경에 대한 시편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는데 거기서 표현된 용어들 중에 많은 용어들이 명령, 규례, 법도 등과 같은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과 착 달라붙어 있는 가운데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우리 삶 속에 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안 되면 그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순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도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 1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절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이 불순종의 문제 이전에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성경에 말하는 대로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할 따름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것도 자기 목적을 왜? 이거라도 해야 복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복은 세상에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우리의 신앙을 복체들을 건드는 무당처럼 만들어버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우리말 성경의 20절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애매모호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잘 지켜야지. 예, 말씀 잘 지켜야 합니다. 아까 세 번째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킹 제임스, RSV, NIV 성경, ESV 다 주요한 성경들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성경들입니다. 그 성경들에 보면 모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포함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도대한 삶을 살되 성경에 도대한 삶을 살되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 이 구절인데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행하시고 청종하는 다 똑같은 얘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약인 구약인 똑같습니다. 이제 작은 첫 번째라고 말하면 이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두시고 다른 쪽에 사망과 저주, 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내 생명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생명이시면 내가 네 생명이고 내 장수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택하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우리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하나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날은 그것은 성경에 나온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우리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그러면서 이론적인 내용들만 믿는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게 비정상적입니다. 그게 연구 대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게 연구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모양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하나님 행하신 모든 삶을 동참하는 삶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신약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자원 중에 핵심적인 자원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부활의 능력이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다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열매 풍성하고 생명 풍성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포도나무교회 031-282국에 1001번이나 대전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요리할 때는 조리법을 따라야 하고 여행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새 수납장을 설치할 때는 설명서대로 따라하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시사항 너무도 자주 잊거나 간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규칙과 규정,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는 유쾌한 제안 같은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실체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 여정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이 가장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오 해피데이 아카펠라 영어 찬송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 은혜의 능력이 어떠한지 등등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제시하는 지혜를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분의 말씀에 매 순간 의지하길 소망하며 찬송 두 곡 연이 함께 할게요. 국립합창단의 내 주의 보혈은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트리니티 싱어즈가 부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스리랑카에는 아나바스 스칸덴스라는 학명으로만 불리는 물고기가 있다. 이 물고기는 가끔씩 물에서 나와 육지를 돌아다닌다. 보통 물고기들은 물 밖을 나오면 30분도 버틸 수가 없지만 이 물고기는 때때로 일주일 정도를 육지에서 지낸다. 어떤 물고기는 1km도 넘는 거리를 육지에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일주일이 넘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과 떨어져서도 잘 살 수 있는 희귀한 종이다. 이런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물고기를 해부해 봤더니 다른 신체적인 특징은 일반 물고기와 다 똑같다. 다만 뇌가 조금 달랐는데 뇌에 달팽이관처럼 생긴 뼈가 있고 그 안에 물을 담아두었다. 이 기관에서 조금씩 물을 공급해 습기를 유지해 주는 것이 육지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었다.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6일간 세상에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 주일 하루의 예배를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예배를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비결로 여기고 귀중히 지키라. 주일을 경건히 지키며 영혼의 양식을 충전하는 시간으로 보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The Wonderful World of God, The Allen Family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 할게요. 노아의 말씀 신호등이라는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전성구님의 기타 연주 찬송 달고 오면 그 말씀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목마른 자들아.

혹시 지금 나는 빈들에 서 있지는 않나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리고 메말라버린 상태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은혜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네, 매일매일 어느 곳에서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기도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한 주간 적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고요. 성령의 담비로 은혜와 생명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안성진님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FBC 방송교회. FBC 방송교회 매주일 이 시간에는 오종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규환 목사님께서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경계 앞에 선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장 함께

0: 예배를 위해 남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어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당시 황무하던 오정리 산비탈의 오정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74년간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해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문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도 오정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틀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오정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저들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옵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가지 가정의 어려운 일들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저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비록 육신은 쇠하여가나 영의 눈은 흐려지지 않게 하시어서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베푸시는 위로 가운데 주와 늘 동행하는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혼란한 나라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정치도 경제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 좁은 땅 위에 지역적 이념적 갈등은 극심하여 온 나라가 마치 분쟁의 늪에 빠진 듯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더라도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자가 이를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의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보배요 미래 우리 사회의 기둥과 같은 자들이 될 것이오니 저들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어두운 사회를 밝힐 등불과 같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에 권세를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의 침체된 영을 되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늘에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보고 알고 믿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용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까마득한 옛날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지금도 자전거를 또 배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것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 자전거 위에 타는 것도 페달을 굴리는 것도 중심을 잡는 것도 또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자전거를 배웠던 그때 너무나 많이 넘어졌던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손과 무릎, 온 몸이 그렇게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 자전거를 잡아주시던 아버지를 향해 꽉 잡고 있어야 돼, 절대 놓으면 안 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수없이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나의 힘으로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탔던 그 순간, 그리고 처음으로 이 동네 한 바퀴를 크게 돌며 이렇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던 그 순간의 감격이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저 또한 아이의 자전거를 잡아주는 이제 아빠가 되었는데요. 한 번은 아이와 함께 이 자전거와 관련된 그림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영국의 동화작가 짐 윌리스의 책 꼭 잡아주세요 아빠라는 책입니다. 아마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전에는 이 책을 읽을 때 이 자전거를 타며 도전하고 도전해서 이 실패를 극복하여서 뭔가를 극복해 나아가는 이 한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면,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을 때 이제 아빠가 되고 나서 이 책을 읽었더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풍경 또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책을 보면 아빠와 아이가 공원에서 함께 있습니다. 아빠는 이 자전거를 배우려는 아이를 향해 아주 편안하게 자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디든 가기 힘든 길은 언제나 늘 있는 거야.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이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빠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이 공원에는 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고요. 또 이 꽤나 이 실력이 있는 친구는 저 언덕 위에서부터 내리막길을 손살같이 내려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아직 자전거 타는 것이 서툴러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이도 있고 이 세발 자전거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막상 자전거를 타기 위해 이 공원에 도착해 보니까 아이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준비한 후에 타야겠다라고 하며 이 자전거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네, 아마 자전거를 타기 전에 분해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니퍼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고급스러운 장비들을 챙겨와서 자전거를 다시 조이고 분해하는 이 아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표정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네, 흐뭇한 미소로 이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전거를 배우겠다고 용기를 내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이 그가 넘어지든 잘 하든 잘 타지 못하든 상관없이 너무나도 대견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아이는 아빠 없이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보다 느린 아빠를 향해 아빠는 느린 보야 라고 이렇게 외치며 아빠를 놀리기까지 합니다. 조금 전까지 막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제는 아빠를 놀리고 있는 아이가 등장하고 있죠. 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면인데요. 이 아이가 혼자 힘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갈 수 있으니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않을까 봐 무섭더구나. 네, 웃고는 있지만 눈에 눈물이 가득한 이 아빠의 표정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가 혼자 달리는 것이 기쁘면서도 이제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고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손을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너 한번 넘어져봐라 뭐 이러한 마음으로 놓았겠습니까? 그 아이에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놓아줘야 할 때를 발견한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붙잡아 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만 있다면 이 아이는 어느 정도 안전할 수는 있어도 자기의 힘으로 달리는 법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또는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지만 그가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그렇게 놓아주고 뒤에서 바라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로 이러한 순간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언제나 고백합니다. 예배와 말씀 또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따스한 그 세밀한 성령의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체험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도 덜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시고 나의 삶에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저 그림책에 나왔던 저 아버지의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손으로 그렇게 자전거를 붙잡고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균형을 잡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니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나를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장벽들 사이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8편의 말씀은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두려움과 인생의 문제들을 지나온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18편 이 시의 표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8편이 어떠한 상황 속에 기록되었는지가 이제 생각이 나시죠? 시편 18편은 다윗이 그저 이 평온한 왕국에서 그렇게 지은 노래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도피와 또 위기와 위협들 속에 지나온 사람이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이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아가는 인생의 벽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두려움의 벽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달아나야만 했었던 이 광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이 무거운 현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지날 때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가 이러한 시절들을 보내며 하나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모든 시간을 지나며 이러한 시간들이 그저 자신이 혼자 달려온 길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를 보호하시고 또 그를 위협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반석과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숨을 때마다 요새가 되어 주었고 이 광야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는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 안전한 요새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막막한 현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이 원수들의 쫓임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은 그 안전한 자리에 영원히 숨어있기 위함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 세우시고 품어주었던 그 자리에서 나와 한 걸음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 사실만을 믿고 이 안전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내 앞을 가로막는 경계와 장벽을 넘어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넓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흑암은 단순한 이 어두움, 캄캄한 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함,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는 막막함,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다윗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이 불확실한 이 현재의 두려움의 상황을 이 흑암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와 동굴을 전전했습니다. 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고 뒤에는 자신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원수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에게 어둠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내 인생의 세월이 그저 광명한 이 낮의 시간, 이 빛으로 가득한 시간만이 아니었고 여전히 흑암 속에 살아왔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그 흑암을 밝혀주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 다윗도 그의 삶 가운데 흑암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흑암 속에서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두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중요한 또 영적 원리는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등불은 저 먼 미래까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이 등불을 갖고 걸음을 걷는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몇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 오정교회의 지난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교회 주변이 다 사과밭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오려면 이 언덕을, 이 사과밭을 지나서 교회로 와야 됐는데, 이 이른 새벽에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 교회를 가려면 이 등불을 의지하여 가야 된 시절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 등불을 켰을 때 주변이 환하게 밝혀집니까?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상황이 보이게 되겠지요. 등불은 먼 곳까지 한 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내딛어야 할 그 한 걸음, 지금 내가 나아가야 할 내 그 길을 그 등불은 비춰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길을 미리 보고 또 알고 싶어 합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마주하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과연 일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를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한 번에 주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늘 순종할 수 있는 만큼의 등불로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일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그 등불을 우리의 삶에 비춰주십니다. 문제는 빛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빛을 기다리며 이미 비춰주신 주님의 그 빛을 따라 걷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는 매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그 음성을 들려주기 전까지는 멈춰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작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니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모든 길을 알기에 그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을 따라 그분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완전하심, 그 주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흑암을 밝히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안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9절 이 전반부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적군을 피하여 그렇게 달아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군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저 적군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이니까. 다윗이니까 두려움과 또 어떠한 용기가 풍성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연약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용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저 적군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다윗의 그 담대함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담대한 믿음에서 나왔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서 있던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하게 열려있는 이 바다, 이 막막한 그 마치 그 장벽과도 같은 그 바다의 길이 열렸을 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바다가 넘칠거리는 바로 그 순간 그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막막한 이 바다라는 거대한 장벽이지만 믿음으로 그 앞으로 날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와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물이 갈라질 때에 그때를 기다렸다가 이 안전한 곳에서 기다렸다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믿음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차디찬 강가, 그렇게 무수히 흐르고 있는 그 강물 속으로 한 발을 내딛었던 순간 비로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던 물이 한 곳에 쌓이더니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서 경험했던 사건, 그리고 이 요단강 강문 앞에서 경험했던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길이 완전히 열린 그 다음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의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은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적군과 또 장벽들이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29절 후반부에도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담은 그저 벽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앞을 가로막았던 이 수많은 한계, 두려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문제와 이 현실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담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기억이 담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상처와 어려움, 상황과 환경이 이 두려운 담이 되기도 합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에 가로막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주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보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내 형편에서는, 내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나는 여기까지야. 물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나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형편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까지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 담을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하지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계를 넘어서는 그 힘은 강한 의지나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크신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익숙한 고향의 자리에서 불러내셨고 모세를 이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내어 불확실한 이 애굽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익숙한 배와 그물을 긁는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사람을 낚는 이 사명자의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우리가 마주한 이 익숙한 경계를 넘어 새로운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무작정 이 세상의 끝으로 그 담으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흑암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을 넘어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경계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그런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그 경계를 넘어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에 더 가까이 나와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약점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마주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실패와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그림책의 한 장면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꼭 잡아주세요 아빠라는 이 그림책의 가장 마지막,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 장면인데요. 아빠와 아이가 이 자전거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가

가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E.T. 아시죠? 네, 아주 옛날 영화인데요. 이 공상 이런 영화, 뭐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 비현실 장면으로 보이는 장면. 그런데 왜 작가는 한 아이가 자전거를 배우고 넘어지고 두려워하다가 다시 그 자전거를 타게 되는 아주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마지막에는 이 비현실적인 장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자전거를 배운 이 아이가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이 마지막 그림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 시선도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지만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흑암 속에서 그 등불을 켜시고 장벽 앞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장벽을 넘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인생의 문제와 막막한 장벽들 앞에 멈춰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짓지 말고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흑암을 쫓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한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히 누리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흑암 속에서도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과 한계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며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넘어 더 넓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정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전과 조국 대한민국,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BC 방송교회 지금까지 오정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오정교회 042-622국에 6900번이나 대전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량강도에서 온 조영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더구나 인생의 여정은 탄탄대로가 아닌 굴곡이 있습니다.

이다. 제 많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자비와 긍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를 높이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과 같이 하루속히 북한 땅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남북 통일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남북 성도들이 함께 주 안에서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함남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150장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살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가 사함되었고 의인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군악군 사랑에 감사하며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내 고향 땅까지 울려 퍼지길 바라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탈북민 찬양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또 고백하는 찬송가 찬양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올여름 폭염의 아우성입니다. 밤까지 이어지는 고온 다습한 날씨는 사람들을 금세 지치게 하고 온열실온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잘 보호해서 무탈하게 지나야 할 텐데요. 휴가철이라서 할까요? 예배당의 자리가 눈에 띄게 비었네요. 어느 곳에 머물든 예배생활 잊지 마시고요. 더위에 부대끼면서도 가을 결실을 향해 성장을 멈추지 않는 저 자연의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또 느낀다면 더 깊은 믿음 생활로 이어질 겁니다. 홀리 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서하연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먼저 듣고요. 이어서 아이노스 합창단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전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머 스페셜 기간 여러분들 어떻게 이 더운 여름 잘들 보내고 계시죠? 이 방송을 어디 해변에서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방 안에 있는 게 가장 시원하고 좋아요. 네, 에어컨 틀어놓고 편하게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열심히 또 이 더위에도 일하고 계신가요?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요. 또 이 사연과 함께 우리 서로 위로도 받고 서로 은혜도 나누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324님 네, 오늘의 사연으로 선정되셨네요. 유치원 시절 목사님께 추천받은 방송인데 듣길 잘했어요. 은혜가 넘치네요. 전 43세고요. 4년 투병 끝에 이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2027년 1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게 원인 불명이라 진단도 없거든요. 하지만 주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미안할 뿐이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 듣고 싶네요. 네, 0324님 사연인데 이런 사연은 단언컨대 다른 채널들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사연이죠. 유치원 시절에 목사님께 추천 받았다고요? 네, 우리 극동방송은 그렇게 한결같이 이어져 오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하거든요. 그 전파 선교사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의 작은 금액이 이 전파로 이 복음을 실어 나르는데 모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이크, 제가 방송하고 있는 마이크, 여기 의자 다 여러분들이 함께 후원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의 또 간절함과 성실함이 더해지는 방송이 극동방송이라서 언제나 이 시간이 저 역시 은혜스러워요. 저 역시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치원 때 방송 프로그램을 추천받으셨어요. 네, 듣길 잘했어요. 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듣길 잘했어요. 이 한 말씀 가지고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좀 아끼고요. 자, 은혜가 넘치네요 하시면서, 자, 43세가 됐습니다. 유치원 때 추천받았는데, 자, 4년 투병 끝에 포기한 상태예요. 이유가 2027년 1월. 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5개월 남았잖아요.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 말씀이 세상 채널에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주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져요? 그 모든 환경과 형편을 이긴 자, 승리한 자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모든 게 원인 불명이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진단도 없거든요? 그런데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다만 남은 자들에게 미안할 뿐이죠. 우리가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왜 무섭고 왜 두려워요? 물론 그 환경이 무섭고 환경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이 아파할 것이 더 무섭고 더 두렵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보이던 것이 안 보인다는 거는 공포예요. 괴로움을 넘어서 공포입니다. 오늘 보이는 게 내일 안 보인다, 공포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나 하나만의 문제가 분명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 형제, 가족들 어떤 마음일까? 그걸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정말 컸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0324님, 네, 아직 남았네요. 우선은 네,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실지 아니면 더 놀라운 간증거리가 돼서 이런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주셨다 하고 간증하는 그 일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시기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원인 불명이 밝혀지고 안 밝혀지고가 글쎄요, 지금 뭐가 중요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원인 불명으로 지금 시한부 인생이 되셨다면 원인 불명으로 치유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그러나 그 원인, 치유되는 원인은 우리는 알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네, 이 시간 우리 0324님 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는 뭐 건강이 됐든 아니면 경제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뭐 여러 마음적인 것이 됐든 지식적인 것이 됐든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그래서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여름은 소리가 풍성한 계절입니다. 드높은 새들의 노랫소리며 해변과 계곡에 가득 찬 사람들의 웃음소리, 갯바위를 두드리는 파도소리도 더 생명력 있게 들려오네요. 거기에 더해 농부는 격양가로, 상인은 물품을 알리는 소리로 때론 읊조리고 어느 땐 외치듯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찬송으로 이 풍성한 소리의 계절에 은혜를 노래하죠. 부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롬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방송가족의 시간 유진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가장 든든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바라보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비타민 같은 존재들입니다. 바로 목천성결교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또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귀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찬양 듣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오늘 방송 가족의 시간에는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주역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바로 목천성결교회 청소년 친구들과 또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눈빛들이 초롱초롱하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가족 여러분께 꼭 자랑하고 싶었던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인데요. 우리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천성결교회 학생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신민철 청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목천성결교회 학생부 회장을 맡고 있는 고이 신지우입니다.
4: 안녕하세요. 목천성결교회 학생부 고등학교 1학년 조수민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목천성결교회에서 학생부 임원으로 섬기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김상현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목천성결교회 학생부 귀염둥이 막내 박불준입니다.
0: 네,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다음 세대들인데요. 네, 우리 친구들은 평소에도 극동방송 듣나요?
4: 저는 부모님은 아니고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극동방송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때는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듣기만 했는데 오늘 직접 이곳에 와서 인터뷰까지 하게 되니 정말 신기합니다.
3: 네. 저는 항상 교회를 갈 때마다 장로님 차를 탈 때 극동방송 라디오를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5: 저는 어머니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매번 극동방송을 들으며 기도하며 이동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6: 저는 차를 타고 가던 중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대부분 차에 타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 극동방송 자주 들으셨어요?
2: 저는 사실 라디오 자체를 많이 접해보질 못해서 이렇게 방송국에 온 게 거의 첫 경험입니다. 라디오를 듣게 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저에겐 다 처음이어서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0: 네, 처음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게 됐잖아요. 이 소감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너무나도 짧은 시간 접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시는 우리 귀한 사역에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극동방송의 애청자가 될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전파 선교사까지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극동방송 이렇게 오니까 라디오로만 듣다가 이렇게 방송국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4: 이렇게

0: 이건 처음이라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학생부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무대를 잘 마칠 수 있어서 기뻤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이렇게 직접 와서 공연도 하고 인터뷰도 하게 돼서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2: 우리 친구들이 지난 월요일 날 극동방송 견학 프로젝트 때 와서 깜짝 퍼포먼스를 해줬죠. 우리 학생들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날 오셨던 많은 분들도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3: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귀한 곳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4: 평소에는 라디오를 그냥 듣기만 했는데 직접 방송국에 와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2: 지난주에 저희 극동방송 견학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때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엔 어떤 감동과 은혜가 있었는지 좀 소감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도 했는데 같이 준비하면서 재미있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다들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준비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 준비를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런 큰 곳에 간다는 기대감도 커서 힘든 마음이 그래도 조금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 누나들과 함께 하니까 더 재밌기도 했어요.
2: 네, 아무튼 열심히 준비한 여러분의 그 특별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 극동방송에 오신 많은 분들이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5: 목천 성결교회에서 일단 여러 가지 뭐 난타랑 뭐 오카리나 수화 그리고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워십팀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극동방송에 와서 저희 견학 온 인원들을 대상으로 깜짝 서프라이즈 쇼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무대는 2025년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공연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준비하는 마음을 함께 배우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저희의 가장 큰 계기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저희는 멋진 무대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를 통해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네, 라오스 선교를 지난해부터 또 올해도 준비하고 있죠.
5: 맞습니다. 2027년 2월 마지막 주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아이들의 찬양과 또 퍼포먼스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천선결교회를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목천선결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 가장 잘 표현할 친구 한번 좀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희 목천선결교회는 예배뿐 아니라 찬양, 수련회,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를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점이 저희 교회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가족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요.
1: 저희 교회는 무지개 같아서 항상 밝고 아름답고 그리고 항상 가족 같아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지내요.
3: 저희 교회는 학생 청년부가 정말 활발합니다. 내년에 있을 라오스 선교를 위해 어른들께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닌 학생들끼리 청년들끼리 돈을 하나 둘 모아 저희 힘으로 직접 선교를 갑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처럼 움직이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2: 우리 학생들이 손수 자비랑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선생님. 너무나 기특하겠어요.
5: 맞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2: 네.
5: 저희도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정말 모든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 모든 인원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말 그대로 미라클 제너레이션 기적의 세대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다음 세대가 활발한 교회인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2: 네, 목천 선결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데 많이 애쓰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천 선결교회 더 많이 우리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는 활발하시고 공감을 잘해주시고 설교

0: 도 엄청 잘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정말 많이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잘생기셨고 그리고 권사님들이나 성록님들도 정말 촬영 운행도 해주시고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1: 또 특히 저희 목사님께서는 제가 느낀 바로는 예수님의 삶을 정말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섬김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물론 강단 위에서 말씀으로 전하는 순간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 그리고 어른들을 섬겨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일으키시며 뛰어난 리더십과 그리고 열방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에 너무나 뛰어나신 선배님이자 저희 목사님 되십니다.
2: 네, 우리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목천 성결교회에서 잘 자라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멋진 청년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 네.
2: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신앙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지 또 어떤 계기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믿고 따르게 되었는지 그 첫사랑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4: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오빠와 주변 친구들을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수련회 여러 번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제 삶의 첫사랑이 되어주셨습니다. 말씀과 찬양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태어난 후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게 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2025년도에 처음 라오스 선교를 갔을 때 복음을 전파하러 갔고 은혜를 나누러 갔지만 오히려 저희가 은혜를 받고 왔거든요. 매번 교회에서 엎드려 자고 투컵에 환했던 제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2: 네, 교회에서 투컵에 환했고 참 엎드려 이렇게 자고 그죠? 네. 그런 청소년들 많이 있죠, 선생님?
6: 너무 많습니다.
1: 사실 청소년기의 방황은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심했을 거라
2: 네.
1: 너무나도 많이 공감이 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귀한 청소년들, 하나님을 찾는 청소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 둘씩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게 정말 그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2: 네, 우리 이렇게 정말 멋진 우리 학생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라오스 선교를 통해서 깊이 만난 하나님,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친구들에게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5: 저는 선교를 갔다 옴으로써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진짜 주변에서 사람이 180도가 바뀔 수 있겠구나, 바뀔 수가 있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선교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분명 2년 전까지만 해도 예배 시간에 엎드려 자던 제가 이제는 교회에서 일렉 반주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기 싫어하던 제가 이제는 철야 예배, 그리고 토요일 연습,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살 정도로 교회를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2: 너무나 멋진데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이 생각해도 정말 내가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5: 아, 네, 맞습니다.
2: 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나 그리고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영군 고맙습니다.
5: 네, 예. 감사합니다.
2: 네, 매일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나만의 특별한 은혜의 간증이 있을 텐데 시간 들려줄 수 있을까요?
4: 저는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상황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다시 힘을 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네, 하나님께서 언제나 수민 우리 학생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수민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생각한 것은 선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선교비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교에 가

0: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1: 사실 우리 필준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선교비를 거의 100만 원 정도 넘는 돈을 갑자기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말 예기치도 못한 한 선동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아이의 선교비를

0: 너무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 관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동참하고 싶습니다. 형들과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믿음의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필준이의 마음에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필준 학생 눈시울이 아주 뜨거워졌는데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선교의 꿈을 갖고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필준 학생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2: 네.
1: 실망하지 말고 언제든지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돌파하는 멋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2: 아멘.
1: 네, 고맙습니다.
0: 저는 저의 자라온 환경은 너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정말 교만한 기도지만 하나님 시련이라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원합니다. 그런 기도까지 하는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묵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이러한 울림을 저에게 크게 주셨어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곳, 가정, 직장, 교회, 나왔던 학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아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거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너무나도 당연했던 제 삶 속의 루틴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음성이 느껴졌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저의 삶과 섬김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 은혜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 해맑은
0: 감사합니다.
1: 예, 모습인데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으로 정성껏 섬겨주실 때 이 아이들이 더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한 선생님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0: 저도 또 그러한 선생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주변에는 정말 그런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들 축복해 주시고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시지만 자랑 좀 한번.
3: 저희 선생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든든한 선생님이었는데요. 제가 부모님께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런 사연들을 저희 선생님께서 들어주셨고 이제 라오스에서도 같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제 잘못들을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하루하루 맨날 저녁마다 자기 전에 제가 실수할 게 없을까요? 제가 어떤 걸 고쳐야 할까요? 라는 걸 물어봤을 때 열심히 이제 답변을 해주시고 가볍게 넘기지 않으실 정도로 그만큼 이제 큰 저의 기둥이 되었던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1: 고민을 선생님한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는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에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는 거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제자들은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잘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 잘 이끌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요즘 어떤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인가요?
3: 아무래도 공부가 제일 힘든 것 같네요.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 준비를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공연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준비할 때 시험 기간이랑 겹치다 보니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공연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게 시간 조절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모여 열심히 하다 보니 공연도 잘 되고 시험도 어느 정도 잘 되다 보니 그래도 견딜 수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힘든 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1: 저희 극동방송 모든 방송가족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지금 한참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그 공부를 왜 하는지 그 목적을 또 잘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이 나라에 또 한국교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필준 학생하고 신민철 선생님께서 믿지 않는 분에게 복음 편지를 준비했는데 어떤 분에게 해줄 건가요?
2: 내 친구 진서가 교회에 내 또래도 없고 혼자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외로운데 너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천국에 갔으면 정말 좋겠어. 정말 너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할 테니까 꼭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

0: 네.
1: 아,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인데 어떤 친구예요? 그 친구는?
0: 착하고 운동 잘하고 잘 먹는 친구입니다.
1: 네. 아, 착하고 운동 잘하고 잘 먹는 친구. 교회 오면 더 좋겠네요. 그죠?
0: 네.
1: 네, 우리 필준 학생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도 지금 복음 편지를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분이신가요?
2: 내 친구 영수야. 벌써 너랑 나랑 우정을 쌓아온 지가 25년이 훌쩍 넘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영수의 신앙생활은 사실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가끔은 마음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너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주변에 나와 또 진기도 하나님 만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너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너가 인격적으로도 가장 성숙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가장 배울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좀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하나의 가족이다라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너무 마음속 간절히 소망해. 항상 하는 일마다 응원하고, 우리 이제 교회에서 만나자. 사랑한다.
1: 네, 꼭 예수님 만나서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금 두 분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믿음의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신민철 선생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걸어온 삶을 작게나마 나누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 주님 여러 세대들이 공감하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아버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예배에 힘쓰며 찬양에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참 따뜻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목천선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목천선교회 다음 세대와 신민철 선생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이 시간에는 둔산 성광 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1945년 우리나라가 자유와 해방을 얻던 해방의 소식이 전해졌던 8월 15일이 지나고 8월 21일에 몇 사람이 풀통을 들고 벽지를 가지고 서울 중심지에 사람이 와 있는 곳에 벽보를 붙였습니다. 뭐 이 벽보를 붙이던 일종의 홍보 방법이 사실은 80년대, 90년대까지 대학가까지 이루어져서 대자보 문화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를 정도로 뭐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조국의 광복에 즈음하여 앞으로 이 나라 해양과 국토를 지킬 뜻 있는 동지를 구함. 이 짧은 벽보를 보고 70몇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은 해방병단이라는 그러한 조직을 결성하고 진해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강점기부터 진해에 해군기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11월 11일,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이란 공식 조직을 이제 갖게 되고 그것이 해군으로 이어져서 해군은 지금도 해군의 창설일을 아주 상징적으로 1945년 11월 11일로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11월 11일일까? 이 모임을 또 이 운동을 주도했던 손원일이라는 나중에 해군의 제독이 되고 참모총장이 된 손원일 장군은 11자를 통해서 십자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자로 십자는 그냥 상징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손 장군은 이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에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자로 십자와 일자 두 글자를 두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다. 아시는 것처럼 한자는 십자에다가 한 일자를 쓰면 선비사자가 됩니다. 선비사자 위에 우리가 왜 해군을 만들어야 하고 대한민국에 왜 해군이 필요하고 해군은 어떤 일을 하는가를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또 해군을 지원하는 젊은이들에게 계속 설명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분이 그날로부터 시작한 또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또 그 이후에 그의 후예들이 이것을 이어서 했던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역 가운데 손원일 선교센터가 새롭게 지어져서 작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회 역사가 들어있는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을 곳곳에 일종의 역사 탐방을 하는데 저희들이 진해 쪽에 가게 되면 이곳에서 저희가 하루 머물면서 이것도 보고 또 해군 본부에 있는 군목사역, 우리 군선교사역도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군인 목사님들, 군목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전시관을 들어가자마자 크게 선비사자,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보이는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던 선비사자가 있고 사방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해군은 신사여야 한다. 신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겉과 속이 깨끗한 사람이다. 신사는 하나님과 나라를 향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특별히 식민지 시대를 지나고 또 전쟁의 시대를 지나고 가난의 시대 가운데 나라를 세웠던 저희 부모님 세대에 더 앞선 저희 조부 세대 또 조모 세대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조표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제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나라에 대한 사랑, 또 나라를 이루는 일종의 백성들,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명을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한 국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불과 그때로부터 100년이 지나지 않은 시대, 그가 분연히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붙잡고 1945년 8월에 해군을 만들어야겠다고 일어난 지 아직 100년이 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군대는 세계의 강군이 되었고 이제 해군은 뭐 미국과의 군사협정에 따라 제한은 있지만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가진 사실은 강군이 되었습니다. 광복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킬 결심을 한 이 손원일

이 제독은 나중에 장군이 됐으니까요. 처음에 해군을 만들었을 때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직 정부가 꾸려지지 않았고 국가적인 지원이 없으니까 보급품이 없이 그저 아주 열정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함께했던 70여 명과 함께 해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뭐 군가도 없고 그들이 뭐 먹을 것, 살 것 뭐 여러 가지가 없고 무엇보다 해군인데 전투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투함이란 해군은 군대니까 자기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토를 방어해야 되는데 전함에 배에 함포가 없는 말하자면 배에서 쏘는 대포가 없는 그러한 낡은 배들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해야 했다고 합니다.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유능하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가진 게 없어도 좀 입은 것이 변변치 않아도 혹 지금은 조금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 비웃거나 업신여김을 당해도 그 마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면 지금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원에 대한 푯대를 갖고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 큰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이루는 기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그 뜻을 이어받는 후예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저는 한국교회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군이 조직되고 나서 1948년 9월 5일에 대한민국 해군이 창설되었고 그때 손올린 대령이 해군참모총장, 초대 참모총장에 임명이 됩니다. 문제는 군함이었습니다. 군함이 없는 해군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함장으로 일할 군함이 없는데 참모총장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1949년 6월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함정건조기금격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군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모금을 시작합니다. 먼저 군인들이 월급을 격출했다고 합니다. 뭐 그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군인들 월급은 아주 적기로 소문이 나 있죠. 그런데 장교들이 매월 월급의 11조, 10%를 모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병조장이나 하사관 수병들도 7%, 5%를 모았다고 합니다. 저는 대단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인들은 손제독의 그 아내 홍은혜 건사와 더불어서 싹바느질을 하고 지내 청소 요역을 맡고 수공예품을 팔아서 정성을 보탰답니다. 결국 그 당시 정부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보조금을 조금 더 주어서 손흥민 제독은 직접 미국에 가서 아주 낡은 군함이겠죠. 낡은 군함을 구입해서 처음으로 한 표를 가진 군함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백두산함입니다. 자료사진 남아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흑백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배가 낡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장성이고 또 장로님이 저희들을 안내했는데 함선을 하나 건조하면 그 함선이 25년 정도 뭐 함선의 상태에 따라 25년, 30년 안에 이제 퇴역한답니다. 퇴역하면 전시하기도 하고 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에서 그것들을 원할 때 저희 잘 고쳐서 기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때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선진국은 몇 년에 퇴역합니까? 그러니까 20년이면 퇴역한답니다. 한 전함이요. 아직도 우리에게 그런 격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잠수함에 타는 병사들은 일반 병사가 아니고요. 대부분 장교하고 부사관들인데 직업군인들인데 이들은 두 번 세상과 이별을 한다고 합니다. 부두에서 잠수함이 진해에서 출항하기 위해서 나갈 때 그리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자망할 때 내려갈 때 어느 정도 내려가냐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뭐 325m까지 내려갈 수 있고 대부분 275m 정도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과 이별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한답니다. 하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청년기에 중요한 게 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입학하고 졸업한 대학이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에 다니는가 또 어떤 직종에 있는가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대학교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지식의 그릇, 지혜의 그릇, 영혼의 그릇을 넓혀줄까요? 직업이 여러분에게 정말 한국에서 영향을 많이 주지만 그 직업이 받는 대우와 연봉이 여러분의 지식의 그릇과 지혜의 그릇과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을 넓힐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40여 년간 청년들과 씨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20대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입니다. 청년기에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청년기에 영향을 줘서 오늘의 인생이 있게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청년 시절에 영향을 받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손원일이라는 이제 해군을 만들고 해군의 제독이 된 이 장군에게 누가 영향을 줬을까요? 손원일은 1909년 6월 22일에 평안남도 증산군 국부면 오홍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이신 손정도 목사님이십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의정원의 의장을 지낸 독립운동가입니다. 손정도 목사는 독특한 자기의 신앙의 철학이 있는데요. 걸레 철학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비단 옷은 없어도 그만이다. 그러나 걸레는 하루만 없어도 집안이 엉망이 된다. 나는 걸레와 같은 삶을 택해서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도우며 살겠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감리교회 목사로 헌신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그 정신이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손전도 목사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아들 손어린 제독에게로 흘러가서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을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청년들이 20대를 지내면서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영혼의 큰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에게 늘 이 점을 지난 40년간 강조해 왔습니다. 독립기념관에 제사 전 시간에 있는 액자처럼 정신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 따르면 정신이 살아야 내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애쓰고 수고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을 만난 어떤 청년들이 그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 정신에 온 몸이 전율해서 그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손원일 선교센터의 과거 역사 또 오늘 또 내일의 미래의 비전을 보면서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기 세세토록은 영원토록 있도다. 이렇게 번역해도 매끄러운 번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죠. 푸른 곳이 될 것입니다. 뭐 며칠 더 갈 수 있죠. 지금 너무 덥죠. 그러나 9월 말이 되고 10월이 되고 11월이 돼도 더울까요? 이 여름이 그렇게 오래 갈까요? 수십일 지나면 결국 가을은 오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지금 미래가 있죠. 건강하죠. 그러나 이 청년들이 앞으로 100년간 건강한가요? 100년 후면 우리도 흙 속에, 이들도 흙 속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속에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서는 청년의 때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정신이란 또 영원을 담보할 수 있는 포괄할 수 있는 정신이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정신이 살아있는 정신이 들어있는 말씀 위에 인생이 세워져야 예수님의 비유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밑이 가장 단단한 돌들인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사야 40장의 인용입니다. 23절에 보면 베드로는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를 구분합니다. 땅에 심는 씨는 물질이어서 결국 썩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0: 속에 심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놀라운 그러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원일 홍은의 이 그리스도인 부부의 헌신이 해군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80년 동안, 앞으로 100여 년 혹은 200년 동안 그의 정신이 살아있어서 그 정신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자기의 삶을 헌신한 수많은 군 장교들과 부사관들과 또 일반 병사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 정신력이 지탱하고 있다는 거죠. 이 손원일 선교사태의 미래 비전은 어떤 것인가요? 작전 중에 나가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배들이 있습니다. 또 잠수함이 있습니다. 한번 나가면 오랜 동안 항구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주의를 지내야 하고 매일매일을 지내야 합니다. 목사님이 거기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또 그 정도 숫자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리더가 돼서 평신도 목회자가 돼서 움직이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 저는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육군도 공군도 다 저희 정해진 교회 주일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정해진 주일에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바닷물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움직이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 이것은 아주 적절한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보내시든, 어떤 직장, 어떤 도시, 또 어떤 산 가운데로 보내듯이 그 가운데서 이처럼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움직이는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도의 평신도 리더로 양육하는 것이 청년부 사역의 중요한 목표점, 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청년 때가 가장 세월을 아껴야 할 때입니다. 이때 아낀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년 시절에 뭐 경제로 좀 궁핍하죠. 커피를 마시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커피 줄여서 뭐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돈을 아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 아끼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 올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진해 앞바다에도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물고기입니다. 내가 그물을 치든 아니면 낚시를 하든 물고기를 건져 올렸을 때 그때 나와 물고기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1분, 1초, 10분, 20분 흘러가는데 그 시간이 모두 유의미한 것,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단 1초라도 영혼의 그물로 건져 올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낭비되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음으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청년 시절 기억할 것은 청년 시절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청년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의 인생에 심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움직이는 교회로 파송하실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곳, 그가 움직이는 곳, 그가 생활하는 곳에서 조그만 신앙 공동체, 조그만 교회들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정신,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청년 시절에 말씀을 세우라. 저는 그렇게 늘 도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20대에 만남으로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 시절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달아 없어진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년들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둔산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둔산성광감리교회 지역번호 042-486-9191번 486-919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같이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 보내셨나요?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가끔 독일에 살고 있는 사촌 오빠가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오빠도 물론 신실한 크리스천이죠. 어느 날 오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하고 메뉴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 있지. 네, 저희 고모는 비교적 일찍 홀로 되셔서 4남매를 데리고 독일로 건너가 간호사로 일하시며 가정을 이끌어 가셨는데요.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났던 오빠의 이야기를 잘 아는 저는 그 말에 무척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셨는지 잘 알기에 이 작고 작은 감사의 제목이 제게도 큰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의 임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 삶에는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시길 바라면서 첫 찬양은 은혜 들려드릴게요.

네, 테너 구균종의 목소리로 은혜 함께 하셨습니다. 날이 더우면 뭔가 좀 예민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도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찬양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꼭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릴게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이 무더위에 어디서 무엇하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그런 이야기 간략하게 들려주실 분들도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번호는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라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8593님, 날씨가 올 들어 가장 덥네요. 우리보다 더 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견뎌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4560님, 이 더위에 주차봉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의 수고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맞아요. 외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에베네셀 하나님,

네,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두 곡을 송정미 사모님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0816님, 성경 필사합니다. 노년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치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시며 이 여름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6571님,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언니와 형부가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가족 간에 이렇게 함께 모일수록 행복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7278님, 이 곡 꼭 듣길 원합니다. 소원이라는 찬양 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소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이 찬양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은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소원.

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어느새 하늘편지 오늘 순서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이경미 사모님의 천국에서 만나보자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무더위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꼭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북녘의 형제 자매들은 오늘도 생계를 위해 한낮의 뙤약볕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응급의료 체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 땅에서 만약 더위에 쓰러지게 되더라도 그 이웃을 오직 서로의 손으로만 붙들어야 하는 북한의 암울한 현실 앞에 우리는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폭염 속에서 남과 북 모든 동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늘 없는 자들에게는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국가도 날씨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북녘 동포들의 탄식이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 땅의 아픔이 회복으로 분단의 상처가 복음 안에서 하나됨으로 이어지기를 함께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오늘 순서 찬양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김대환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날개 그늘 아래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찬양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구석구석을 살피고 계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잊혀지기 쉬운 우리 북녘 땅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소식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위해 마련된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듣는 북녘의 소식 하나하나가 그저 단순한 소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기에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북녘의 영혼들을 향해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이 첫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모퉁이트롯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 북한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자매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는 북한의 상황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26년 6월 8일에서 9일까지 7년 만에 평양 방문 후 북한의 박태성 내각 총리가 사절단을 이끌고 7월 10일에서 12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동맹관계를 다지기 위함으로 보이지만 한 달 전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의 후속편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태성 총리는 7월 10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중 전통적 우호 계승과 국익 수호를 위한 전략적 협동 강화를 강조했고 저녁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연회에 참석했으며 11일에는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경제 무역 확대, 보건 교육 협력, 교통망 문제를 논의했으며 12일 베이징의 도시철도 관제센터를 방문해 지하철의 관리 시스템을 돌아보고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양국 정상의 방문과 회담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1만 1,000명 이상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했고 이를 통해 북한은 수십조 원의 자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러시아로 기울어진 북한을 다시 자국의 영향권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고 이어 베이징에 온

0: 박태성 총리를 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은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자와 기계류를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북중 무역은 올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2014년 10월 약 3억 5천만 달러를 들여 완공한 중국 단동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4차선의 압록강 대교를 건설했음에도 북한이 북한 측 도로 건설 비용을 내라고 중국의 요구에 12년간 개통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양국 정상이 국경 통상구의 전면 개방에 합의했고 이어 박태성 총리가 방중해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실질적인 물류교통망 연계 방안을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년간 멈춰있던 신압록강 대교의 올 하반기 개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니, 중국의 대북 제재가 풀려서 그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진 밀수를 없애고 세관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대요. 그런데 중국에서 세관 통관비를 많이 올려서 장사하는 주민들이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노동으로 하루 살아갈 비용을 버는데 예전에는 하루 품삯 10원을 받아 5인 가족이 이틀을 살았는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하루도 살아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탈북 사역자가 북한 성도와 연락을 받고 전한 소식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과 중국의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이후 밀무역을 통해서만 중국에서 북한으로 모든 물건들이 보내졌습니다. 이제 공식적 무역으로 북한의 물건들이 보내지는 과정에서 성경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보내짐을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어려운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밀무역을 통해서 생활하던 환경에서 하루 품삯 10원으로 이틀을 살 수 있던 것이 물가가 올라 하루도 살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과 생필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어려운 북한 상황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선용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도들을 중심으로 사랑이 나누어짐을 통해 도리어 복음을 전할 더 많은 기회들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의 어려운 환경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0: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이자 메이커스 교회를 담임하시는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을 경고하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될 정도의 더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더위도 막지 못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세우는 열정입니다. 매년 8월 첫 주에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 통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고 미리 통일을 경험하는 주니어 주빌리의 청소년 통일 캠프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느헤미야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주제로 캠프가 개최되었는데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느헤미야와 같이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이 황폐한 북한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은 분단의 현실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분단이 주는 불편함도 크게 의식하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싫고 북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불의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어떻게 자유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낼지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 문제 이전에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지 못한 기성세대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니어 주빌리는 분단의 현실에 묻어진 다음 세대를 깨우는 아비세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북한의 현실과 민족교회의 역사에 대해

0: 가르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질문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실제적인 경험의 장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통일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심겨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을 통해 섬기는 교회와 주일학교 예배가 살아납니다. 학업과 진로가 선명해지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다음 세대들이 달려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니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 통일의 비전을 마음에 품으니 가슴 뛰는 열정으로 성실히 삶에 임하는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 같고 약한 자 같았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느새 믿음의 군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니어 주빌리 청소년 통일 사역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일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모든 교회와 단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들이 우리의 열매를 먹고 있지만 우리는 곧 저들로 인해 맺어질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통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깨우고 가르치며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1: 지금까지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분명합니다.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통일입니다. 어둠이 깊어 보일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분명히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북한 땅 위에 우리의 기도를 더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시편 2편은 예상 밖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하나님께 맞서 일어섭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반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인간의 오래된 교만이 담긴 선언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합니다. 돈과 성공이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권력과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시편은 그것이 헛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세상의 반역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찬양의 그늘 밑에서 쉬어가는 시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나는 예수 따라가는 민호기의 찬양과 아이노스 합창단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무엔의 찬양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국립합창단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나라가 흥망하고 권력이 바뀌며 사람들의 가치관도 시대마다 달라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고 권력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으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왕좌는 비어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길을 걸으며 진한 녹색으로 변한 나뭇잎들을 보았나요? 봄에는 살랑살랑 봄바람이 흔들리며 연둣빛을 띠던 나뭇잎들이 점점 더 진한 녹색으로 짙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 햇빛을 가려주어 여러분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대부분의 나무는 봄보다 훨씬 더 자랐고 굵어졌고 나뭇잎도 무성한데 어떤 나무는 앙상하게 마른 나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지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가 들었던 찬양에는 물, 된, 동산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나무가 잘 자라는 데는 물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매일 나무가 자라도록 물이 공급되는 좋은 땅을 물된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는 쑥쑥쑥 잘 자라고 그 가지는 물기를 촉촉하게 품은 초롱잎으로 무성해지지요. 그러나 만약 물을 공급받지 못해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점점 이파리는 색을 잃어가고 가지는 앙상하게 말라버리고 뿌리는 깊이 내리지 못해 곧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들은 찬양에는 방송을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물된 동산과 같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될 수 있을까요? 찬양의 첫 번째 가사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뜻만 따른다면 너를 인도하시리.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옳은 길, 바른 길, 좋은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촉촉하고 풍요로운 땅이 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기를 내는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친구들, 좋은 나무가 좋은 향기로, 좋은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자라나는 것처럼 전도사님은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물된 동산 같기를,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처럼 잘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향기,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어요. 물된 동산과 같은 좋은 땅,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쥐의 뜻만 따른다면,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With Kids Bible Song, 어린이 말씀 속에 물된 동산, 아바 프레이즈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창조송, 노아의 야곱의 축복,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주열이니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의 일생이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주여리니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길은 멀고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에서의 삶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는요, 야곱과 함베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고 족장 이삭의 장남이라는 놀라운 영적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족보를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룬 구속사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번영을 하는데, 즉 썩어질 세상에 썩어질 역사를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서의 톨레도트 족보를 통해서 그가 가졌던 자아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계속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선택 속에 정말 복된 인생의 궤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육체적 자아관을 넘어서서 영적 전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에서는 육체적 좌우관을 가진 사람이었죠. 좌우관이라는 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이미지와 정체성을 말합니다. 좌우관에는 영적 좌우관과 육체적 좌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영적 좌우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육체적 좌우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 욕구, 본능, 감정, 눈앞의 피로감 자기 그 등을 자기 존재의 본질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보다는 육체의 요구를 더 크게 듣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죠. 창세기 25장 29절 34절에 보면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심히 곤비했던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쓴 붉은 죽을 보았을 때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외치면서 귀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에서는 떡과 팥죽을 먹고 일어나 떠나갔는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에서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을 할 때 그 속에 어떤 좌우관을 가지고 선택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 사건의 장면입니다. 이삭은 장자죠. 이삭의 장자로서 가문의 대표이자 두 배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구속사의 유업을 이어갈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의 배고픔과 육체적 요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축복을 버렸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육체적 좌우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체적 본능과 욕구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본문 36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선언하죠. 에돔은 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팥죽의 불금을 이야기하죠. 그 팥죽 한 그릇의 영적 신분을 팔아버린 그의 육적 좌우관에 평생 따라다니는 수치스러운 별명이 이 에돔이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이 세일산을 거느리는 영향력 있는 족장이 되었을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족보와 메시아의 계보에서는 열애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이 나는 감정과 욕구에 끌려다니는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영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체적인 좌우관으로 끌어내립니다. 직장에서의 피로, 감정의 상처, 물질적 조급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당장의 본능과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선택하는 육체적 자아상을 가진 존재처럼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우리의 좌우관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소유고 소유이며 사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나에게 필요한 것, 먹고 싶은 것, 목마른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썩어질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썩어질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정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고 그 입구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킨 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잘 알다시피 남자의 성기에 보피를 자르는 것을 말하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군사들에게 바로 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않고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매 순간 매 순간 매일매일 자기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들은 군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갈 때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이 이야기해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갈 때에 자주 일깨우라는 겁니다. 자주 확인하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스럽고 고민이 되고 낙담되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의 자아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서 뭐하니? 너는 왜 그리 못났니? 너는 이거밖에 못 사니?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요. 이게 육체적인 자아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선택할 때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고단함과 유혹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눈앞에 팥죽 한 그릇 같은 감정적인 만족이나 육신의 편안함에 영적 권세를 팔아넘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영적 자관을 가지고 담대히 선택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의 역사, 삶의 궤적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관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에서와 야곱의 바로 이 자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오늘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궤적이 되고 족보가 되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 있는 후손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좌우하는 것은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자 기준인데, 세상이 무엇으로 움직이고 결정되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크게 세속적인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누게 됩니다. 세속적 세계관은 뭘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문화, 인맥, 물질, 권력,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 숫자의 힘, 이 모든 것들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걸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2절 3절 보면 에서는 세속적인 지혜와 계산으로 혼인을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혼인 결정할 때 어떻게 했죠? 저 하란까지 자기 종을 보내면서 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 종족 중에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죠. 근데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오늘 2절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희족 속 시보온의 딸 이 아홀리 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이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을 주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근심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한 결정이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 사람들의 세력과 결탁하는 정략적인 그런 이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에서는요, 이 세 아내에게서 5명의 아들과 10명의 손자를 얻었고요. 근데 그 가문에서 14명의 족장과 8명의 왕이 배출됐습니다.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요, 세일산 일대에서 이미 강력한 왕국을 형성했어요. 한 800년을 앞서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세속적 선택은요, 엄청난 성공을 가져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가문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문화에 깊이 물들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 길을 막아선 적대적인 이 행위를 한 것이 에돔 족속이 되었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오바댜 같은 데 보면 결국 영혼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창세기 13장에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의 비극적 결말과도 닮아 있습니다. 눈앞에 세속적 풍류를 따라간 결과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두 딸과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얻는 영적 황폐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힘과 돈, 세상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사업체를 운영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안정을 먼저 계산하면서 우리는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과 역사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성공 공식이나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타협 안에 굴복하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힘이 권력을 갖고 돈에 있다면 우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돈과 권력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이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결정하는 것과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선택이 다른 거예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힘과 돈과 권력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그 믿음,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고 선택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 세계관에 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세계관에 내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선택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자기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선택의 몫은 여러분입니다.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행동과 말을 결정하는, 선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우선순위가 다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또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는 것이 각각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길 가다 5,000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어린 아들이 아르바이트에서 1,000원을 벌어서 부모를 줬어요. 여러분 어느 돈이 더 가치 있죠? 5,000원이에요, 1,000원이요? 둘 다 가치 있어요? 1,000원이 가치 있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만약 5,000원에 가치 있다면 그 부모는 부모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수고한 것. 이게 가치예요.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 가치관을 나누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물질적 가치관과 영적 가치관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물질적 가치관은요, 눈에 보이는 재물, 눈앞의 성과, 수량적 풍요를 삶의 최우선에 두는 것이라면, 영적 가치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영적 유산, 은혜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로 삼고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6장 6절 7절은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장례식에서 만났죠. 같이 만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언약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에서는 그 땅을 떠납니다. 그걸 6절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됐죠.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야곱과의 재산 마찰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지닌 영적인 의미보다도 자신의 가축과 재산, 즉 소유의 확장에 더 요긴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비록 기근이 있고 시련이 따른 땅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가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소유를 보존하고 늘리기에는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미련 없이 약속의 땅을 등지고 목축하기에 비옥한 세일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뭐가 이게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까? 자기, 자기, 자기.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두 절 사이에. 그 자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적 성공은 거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족보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땅의 것은 얻었지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원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 찾아왔던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 말씀 앞에 고민하다가 성경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보다 눈앞의 물질적 가치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요 물질적 유익과 영적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이익이나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 예배의 자리를 너무 쉽게 타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나 또 성도 간의 섬김이나 거룩한 삶의 순결보다 주식의 등락이나 눈앞의 성과에 영적 가치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가치를 물질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이 머물 때에 그것은 영적 빈곤의 원인이 되고 어느새 우리의 영혼을 침식하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축복의 언약을 머물러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섬김과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땅의 한계를 넘어서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에서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삶의 궤적을
그 삶의 족보를

0: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에서의 삶의 현장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번성했고 많은 자녀를 두었고 족장과 왕들을 배출했고 세일산이라는 든든한 영토를 소유한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영적 거울을 통해 바라본 그의 족보는 안타깝게도 영적 실패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신분보다 당장의 배고픔과 육신을 우선시했던 육체적 자아간으로 그는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됨보다 세상의 풍조와 타협했던 세속적 세계관으로 분별력의 지혜를 잃어버렸으며 눈에 보이지 않은 약속의 땅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과 소유를 따라갔던 물질적 가치관 때문에 영원한 유업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도래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에서는 육신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하나님 없는 에돔의 역사를 만들었고 그 에돔은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허무하고 썩어질 것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겉보기에 허물도 많고 고난도 많았던 야곱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고 약속했던 가나안을 지켰으며 영적인 은혜를 갈망했기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족보를 써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 최고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자기 형 에서입니다. 용서를 했지만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라도 에서와 함께 머문다는 것, 가나안 땅에 머물긴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언약의 땅이니까. 근데 에서와 함께 머물면 언제 자기가 죽을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가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알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요,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흐르는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더 그레그 넬슨 싱어스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바리톤 이승황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이겠죠. 우리도 성령으로 움직이고 성령으로 말하며 성령으로 결정하기 위해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소프라노 장미경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와 말로써 그것을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깊고 오묘한 사랑이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박근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응받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여름이 되면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떠오르는데요. 성경학교 교가를 목청이 터지도록 부르고 철로역정 훈련을 받으면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요. 저녁 집회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어릴 때는 철로역정 훈련을 왜 하는지 불만도 많고 힘들어했는데요. 돌아보면 그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이 지금도 우리 가슴에 살아서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된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천국에 입성해서 눈물을 흘리고 선생님, 친구들과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겹더라도 천국에서 함께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들 여러분에게 화이팅 외치면서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Way Home이 부른 어린이 찬양 메들리예요. 지금도 시간이 지났지만 네, 함께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는 상상했답니다. 여러분의 극동방송에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세요.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자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 철로역정에서 천국과 지옥 앞에서 심판을 받는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지옥문 앞에 서 있는 도깨비와 사탄이 무서워서 눈도 못 뜨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만 반복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머릿속에 다시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돼.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고 다짐하고 다짐한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때 제가 너무 귀여워서 지금 이 시간이 지났지만 어린 저에게 미소가 띄어지는데요.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주님의 사랑이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과 함께 매일매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겠죠? 윌러브가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GS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희수일의 김동욱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고요. 앞선 곡 윌러브의 나의 사랑하는 채, 그리고 송정미의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아이들과 함께 부른 찬양, 다시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 이러면 이렇지 저러면 저렇지라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요, 주님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팔을 의지해서 오늘도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기에 그 손을 의지해서 주의 팔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죠.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칼멘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 세바스찬 뎀니와 지미 라엘의 찬양으로 함께했고요. 그리고 칼맨의 찬양이었죠.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폴 발로시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세 곡을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아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단순히 믿음은 믿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에서 나타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노아는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모르면서도 믿음으로 떠난 그 발걸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액팅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뛰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선이 부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이 이기네.

비선에 춤 있는 사람 일어나, 김도연의 나의 믿음 약할 때, 김윤진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우리가 노아의 때 산다고 생각했을 때 방주를 만든다는 그 노아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요? 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었죠. 십수년 동안 망치를 두드리고 방주를 완성했죠. 결국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그곳에 비가 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먼저 순종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요. 오늘 마지막 찬양이 되겠네요.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합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죠. 토미 워커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면서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1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양감육의 박형미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소개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끔 성도들에게 잔소리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스스로를 믿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과 기도를 믿으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지 나의 재능과 노력과 애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내 생각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내 능력을 믿기보다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늘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에 마음을 쏟을 줄 아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야기가 있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출발합니다.

한옥 목사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영혼의 치유라고 하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시는 첫 번째 땅은 우리의 영혼이다. 우리 영혼 안에 얼마나 많은 독이 내재해 있는지, 만약 우리가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기절할 것이다. 서로를 대할 때만 봐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시기심과 악한 음모와 비교의식과 성적 상상력이 꿈틀대는가. 영혼이 그러니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살면 살수록 상처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고 오면 우리는 왠지 진이 빠지는 것을 느낀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독을 서로가 무의식 중에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 영혼을 치유하게 한다. 부하 장군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덮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충직한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다윗 왕.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의 죄를 무섭게 추궁하자 눈물로 회개했다.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 안에 쌓인 죄의 독성을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그토록 애절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씻어달라고 했던 것이다. 우리 모두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씻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감의 책 가운데서 주님의 발 앞에 앉기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마르다가 부엌에서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동안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다. 마리아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마음에 사무치는 사랑을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한 사랑의 깊이와 진실함은 오직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통해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키워왔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분을 향한 사랑은 자라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시들해졌거나 그분을 섬기기 위해 씨름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발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다.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진 후에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후에 우리는 그분을 섬길 준비가 될 것이다. 심지어 그분이 원하신다면 목숨까지 내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존 버니언의 기도학교 가운데 한숨과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제는 최선의 기도는 종종 말보다는 탄식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으려면 기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숨과 탄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청산유수로 기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마음의 느낌과 소망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만 많은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로 드리는 사람은 그 기도 속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소원과 느낌과 애정과 동경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종종 말보다 탄식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을 하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

이렇게 올 때에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한숨과 탄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모세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그의 영혼에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과 외침을 하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의 외면보다는 내면을 먼저 보십니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민수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의무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기도가 다름 아닌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제 양 어깨에 지워주신 엄청난 일들과 책임을 생각하면 정말 탄식과 한숨이 나옵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탄식하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탄식하며 자백할 때에 주님의 성령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습니다. 저는 비록 탄식하고 한숨 짓지만 주님 없이 살아가며 일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주님이 제게 지워주신 짐은 쉽고 그 멍에는 가볍다는 것을 잘 압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것과 주님과 교제하며 섬기는 것의 차이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신음하며 탄식할 때마다 성령님이 저와 더불어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 힘을 얻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경민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라는 본문으로 은혜 나눌게요. 성이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오용한 극단적인 모습이 간음이지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간음이란 범죄는 모두가 쉬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선 멀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가깝고도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죄악입니다. 이미 세상의 문화는 음란이라는 것을 빼고는 해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문화적 콘텐츠가 음란함을 빼지 못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음란함을 옹호하는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불륜도 동거도 다 아름답게 묘사해서 이제는 이 세상의 문화가 크리스천들까지 물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며 표류하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 항해하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음란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우선 음란의 해악을 알아야 합니다. 음란은 관계를 파괴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의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 온전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던 그가 음란이라고 하는 것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의 가정은 완전히 파괴됐고 그 음란이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기 시작했으며 더욱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즉 음란이라고 하는 성의 타락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모두 파괴되기 시작하지요. 사람을 깨끗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란이라는 죄악과 맞서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순간의 충동에 내어주지 말아야 하죠. 짧은 만족을 위해 지불해야 되는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남는 상처가 너무 크기에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결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성은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한 사람 배우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 안에서 서로 간에 교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깨끗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그런 성을 죄의 모습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음란이라는 죄악과 맞서 싸우며 유혹이 찾아올 때 주님의 힘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기준이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 거룩하고 순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건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사람을 깨끗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복주시옵소서.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시작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을 지키는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의 시작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양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 있었죠. 그때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찬양 가운데 네 사람의 동역자가 함께 만든 찬양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The Blessing, 우리말로 축복이라고 소개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미국의 스티븐 퍼팅 목사님과 작곡자 크리스 브라운, 미국의 CCM 싱어송라이터 카리 조브, 또 한 명의 싱어송라이터 코디 카너스, 이렇게 네 사람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을 가사로 사용하여 공동 작업으로 만든 찬양곡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가사로 시작하여 후반부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신명기 7장 9절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내용으로 새롭게 구성한 가사를 사용하고 후렴에서는 아멘을 반복하며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느린 템포의 현대 워십 발라드입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우리나라 작곡가 서선혜가 편곡한 버전으로 성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성가 이야기. 다음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바흐의 교회 칸타타입니다. 오늘은 BWV 187 Es fartet alles auf dich. 모든 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칸타타는 바흐의 라이프지 시대 41세인 1726년에 작곡되어 그해 8월 4일에 초연되어진 곡입니다. 곡은 모두 7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교 전에 연주되는 제1부와 설교 후에 연주되는 제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악장부터 3악장까지가 제1부인데요. 먼저 1악장 합창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이가 주를 앙망하오니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그러면 저들은 그것을 모을 것이요. 당신이 손을 벌리시면 저들은 편안히 배부를 것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87 에스파르테트 알레스 아우프디히 모두 네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중에서 1악장 합창이었습니다. 다음은 2악장 베이스 레스타티보입니다. 크고 둥근 세상이 얼마나 많은 피조물을 품고 있는가. 수천 개에 이르는 산들을 보라. 큰 물결이 무엇인들 만들지 못할까. 강물과 바다가 차고 넘친다. 새는 거대한 떼를 지어 창공을 가르며 들판으로 날아간다. 누가 저 많은 새를 먹이고 누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까? 어느 군주가 그런 영예를 바랄 수 있을까? 지상의 모든 황금이 한 끼라도 그를

바흐의 칸타타 BWV 187 에스파르테트 알레스 아우프디히 모두니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중에서 이 악장 베이스 레지타티브였습니다. 다음은 3악장 알토 아리아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자비로서 한 해를 장식합니다. 풍요와 축복이 당신의 발걸음이 내딛는 길마다 뚝뚝 흐르고 당신의 자비는 만인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87 Es fortet alles auf dich 모두 네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중에서 3악장 알토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4악장부터는 설교 후에 연주되는 제2부에 속합니다. 먼저 4악장 베이스 아리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런 가사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87 에스파르테트 알레스 아우프 디히 모든 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중에서 4악장 베이스 아리아였습니다. 다음은 5악장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있는 모든 것을 돌보시네. 만물에게 허락하신 것을 오직 나에게만 주시겠는가? 근심 걱정은 물러가라. 그분의 충실하심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내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새 선물을 주시리라. 이런 가사로 노래합니다.

BWV 187 Es wartet alles auf dich 모든 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중에서 5악장 소프라노 아리아였습니다. 다음은 6악장 소프라노 레시타티보입니다. 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분을 꼭 붙들고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게 받으면 그가 내게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든 나는 곤궁하지 않으리라. 한탄은 쓸모가 없고 애써도 소용이 없네. 낙담한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앗아갈 뿐 한없이 풍족한 하나님이 몸소 이 걱정을 짊어지셨으니 그가 나의 몫을 정해 놓으셨음을 나는 아네. 이런 가사로 노래합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87 Es fortet alles auf dich 모든 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중에서 6악장 소프라노 레지타티보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7악장 코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마련하셨으니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산과 골짜기를 적시어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십니다. 땅에서 포도와 빵을 만드시고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어 사람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간청하오니 당신 영의 의미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옳게 이해하게 하시고 늘 당신의 계명에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않고 그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소서.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리이다. 이런 가사의 코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87 에스바르테트 알레스 아우프디히 모두니가 주를 악망하나이다 중에서 마지막 7악장 코랄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바흐의 교회 칸타타 BWV 187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시간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나이지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가스펠 싱어 시나치가 만든 곡입니다. 시나치는 예명이고 본명은 조금 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시나치 칼루 오로코 에그부 1972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동부지역 에보니 지방에서 태어난 올해 54세의 여성 싱어이면서 작곡가이죠. 이 곡은 2015년에 발표되었는데요. 미국 빌보드 크리스천 송라이터 차트에서 1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대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곡을 우리나라 여성 작곡가 김예은님이 합창으로 편곡한 찬양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김예은 편곡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원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원의 찬송은 애청자들과 함께 회중 찬송으로 찬양의 제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영적 신비입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폭스 아담스 목사는 야곱과 베델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와 부합한 찬송을 만들기 위해 세라 애덤스에게 부탁하여 만들어진 시에 미국 음악 교육의 아버지 로웰 레이시 작곡한 찬송이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가사를 개편 찬송가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가사 때문에 두 장로교 교단이 신학적 견해가 달라서 오랫동안 통일 찬송가 작업 편찬이 늦어진 원인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모든 성도가 애창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오늘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회중 찬송으로 만든 찬송시는 운율 시의 유절 가사를 사용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진행형 가사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 찬송도 5절까지 승리하며 산 성도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면류관을 받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가능하면 끝까지 불러야 찬송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1, 2절만 부르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찬송가 부르는 행태인데요. 찬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식 들리네 입니다. 베이스 김요한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의 제목 분류, 분투와 승리에 관련된 찬송 선곡이었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 이 찬송은 영국 찬송의 아버지인 아이작 와츠의 시에 미국 복음성가 작곡가인 무디 전도단의 찬양사역자였던 아이라 센키가 작곡한 대단히 귀한 찬송입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승리한 성도가 받을 면류관을 기대하게 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동방송의 네온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목 분류, 분투와 승리에 관련된 찬송 한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피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빛나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전승가와 같은 찬송인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히틀 목사가 시를 쓴 찬송입니다. 남북전쟁에서 한쪽 팔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다가 무디 선생의 설교를 듣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분이죠. 군기를 중심으로 집결한 군사들이 파죽지세의 승리를 거두며 진군에 나가는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이 곡은 다분히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시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면은요, 하늘 높이 쳐들고 날리며 분발하여 싸우세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임한 군사가 뒷걸음질 치거나 주저할 때 승리는 이미 적군의 것이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생사를 주께 맡기고 사탄의 진지를 과감히 돌파하지 않는 한 결코 승리의 감격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 챔버 싱어즈의 편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선율이 아닌 다른 선율을 가지고 편곡을 했지만 가사가 찬송가 가사에서 선곡했습니다. 대단히 힘이 있는 찬양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21세기 찬송가 344장에 수록된 김동청 목사의 시에 서울신학대학의 겸임 교수를 지내신 작곡가 한상은 교수의 곡인 믿음으로 가리라를 다음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21세기 찬송가에는 한국 성도들이 만들어 봉헌한 찬송이 126곡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찬송시나 음악이 예배 찬송으로 적합하지 않은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 교회가 다음 찬송가를 만들 때는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찬송이 그런 찬송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만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원의 찬송에서는 매번 경배 찬송을 한 곡씩 선곡하여 찬양의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도입부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찬송이 경배 찬송입니다. 오늘 드릴 경배 찬송은 주 예수 이름 높이어입니다. 한 가사를 가지고 세 명의 작곡가가 작곡을 하였는데 새 찬송가에는 두 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을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파냐 3장 17절 말씀. 아멘. 헬로 에브리원, 해피 로드스 데이.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Hope you had a wonderful service from wherever you are, everyone.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니우입니다. 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그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There are days when we wonder if anyone truly sees us or understands what we carry in our hearts.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알아주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잊혀진 것 같고 또 정말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But today God's word speaks a beautiful truth over our lives.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향해 참으로 아름다운 진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스파냐 3장 17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What an amazing picture of God's love.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까?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not only walks with us but delights in us. Amen.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His love is quiet, faithful and unchanging but and his joy over us never fades. 주님의 사랑은요, 조용하지만 신실하시고 또 절대로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고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So, as we spend time together today, may we rest in the wonderful truth that we are deeply loved by God. 오늘 함께 이 시간 하시면서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깊이 깊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놀라운 진리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Let us begin, everyone.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Hope you'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Spania 3:17.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The mighty warrior who saves.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In his love, he will no longer rebuke you, but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파냐 3장 17절 말씀. Amen. 네, 스파니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시대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이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He promised to be with his people to save them and to rejoice over them with singing.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노래하시며 기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That promise is still true for us today. 그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No matter where we have been or what we have been through, God's love is greater than our failures.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지나왔던지 또는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보다 더 크시다는 그 사실 기억하자고요. And today let us rest in the joy of knowing that we are deeply loved by Him.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자고요. Amen.

As we come to the end of our time together, let us carry one beautiful truth in our hearts today. 네, 우리 마음에 정말 이 아름다운 한 가지 진리를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냐가 아닙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그 사실이요. Even on days when we feel weak, discouraged, or unnoticed, God's love for us never changes. 우리가 연약하는 그 시간에도 또 낙심하는 순간에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요. He is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He strengthens us.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And he rejoices over us with singing.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노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요.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0: 담대히 담대히 우리의 일상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Everyone, thank you for sharing this time with me. Until we meet again, everyone, may the Lord be with you, delight in you, and surround you with his everlasting love.
1: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또 여러분을 매일매일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길 축복합니다.
0: And let us not forget that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1: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거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0: And he loves you so much and I love you too.
1: 지니 유였습니다. Bye everyone.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신앙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악명 높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윌버포스는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국회의원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력과 정치적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수십 년간의 거센 반대와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이웃사랑을 사명을 붙들고

결국 은퇴를 앞두고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내 재물과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주신 선물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영적 부요함을 윌버포스는 말년에 너무나 아름답게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삶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조수진의 내일은 아시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자기 소유를 팔아 남을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남을 구제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보물을 담아서 하늘에 두는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한국의 어느 가난한 농촌교회에 홀로 사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식들도 멀리 떠나고 생계가 막막하셔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하루는 읍내 장날에 가기 위해 모아놓은 그 작은 돈이 생겼는데 그날 오전 예배 설교 중에 이웃 마을의 화재로 집을 잃은 가난한 이웃의 그 사연을 듣게 되신 겁니다. 권사님께서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아이고 이 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읍내 장날에 나가야 되는데 하시면 고민하시다가 에휴, 자신이 쓰려고 모아둔 돈 전부를 그래 이웃에게 주자 하고 이웃들에게 전달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권사님도 쓰시기 부족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고 권사님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썩어질 이 땅에 쌓아두면 뭐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빚진 자들인데 하늘나라 배낭에 이웃을 사랑한 흔적 하나쯤은 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하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마음과 소유를 나누는 그 태도가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배낭에 좀 뭐라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참된 부요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세요. 4세기 터키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아끼는 그런 목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가난한 이웃이 당장 빚을 갚지 못해서 세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니콜라스는 자신이 이들을 돕지 않는다면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면서 깊은 밤 몰래 그 집 창문 너머로 금품이 든 주머니를 던져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 가정은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이렇게 니콜라스는 평생 자신의 명예나 재물을 위해 싸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아픔을 채워주는데 모든 소유를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랑으로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손길은 하늘에 쌓이는 참된 부요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누군가를 또 도우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조수아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더 워십 에이블의 주의 이름 높이며.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조수아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더 워십의 이불에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작가인 토마스 허프만 목사님이 어느 날 가난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는 평생 남모르게 자신이 가진 적은 그 재산을 털어서 고아들을 먹이고 병든 이들을 돌보던 한 은퇴한 성도님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좋은 옷 한 벌 사 입지 않고 낡은 집에서 검소하게 살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 성도님은 낡은 성경책을 꺼내 보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내 통장을 채우는 대신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웃들의 삶에 제 마음과 소유를 흘려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나라 배낭에 보물을 담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저는 믿어요. 그 성도님은 세상을 떠날 때 물질적 유산은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그 성도님이 섬긴 수많은 영혼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거대한 부요함으로 쌓였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움켜쥐고 세상의 안락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으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AJ 월십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AJ 워십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 수입의 대부분을 헐벗은이들과 고아들을 위해 구제하는 데 사용했는데요. 웨슬리가 목회 말년에 정산한 전 재산은 낡은 옷 몇 벌과 동전 몇 입 그리고 성경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세상 기준으로 웨슬리를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웨슬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주님과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이웃들에게 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하죠. 이 썩어질 세상의 보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구제로 하늘의 배낭을 채우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시와 그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송경민의 염려하지 말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같이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는 성경 신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성도의 인격과 삶에 맺히는 성령의 성품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지난주까지 충성이라는 열매에 함께 했고요. 이번 주에는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열매인 온유와 절제 함께 합니다.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하고요. 아홉 번째 절제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함을 말합니다.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니만큼 정말로 이 열매들을 삶 가운데 풍성히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름다운 연주 첼로 찬양이었습니다. 전지현 씨의 연주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안산시립합창단의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서머 스페셜 6주간 함께하는데요. 이번 주간이 마지막 여섯 번째 주간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에 함께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실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온유를 영어로 하면 젠틀리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뭐랄까요? 친절한 사람을 젠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온유는 자기를 낮춘다, 괴롭힘을 당한다, 겸손하다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아나와에서 유래한 온유함이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냄과 성냄이 없고요. 자비로운 마음과 절제된 평화가 유지되는 온유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좀 차분하고 자비롭고 평화로운 사람은 자석과 같이 그 옆에게 꼭 붙어있게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이 그런 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상황이 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을 믿으며 그것을 감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온난함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0: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찬송이었어요. 김혜자 피아니스트의 거룩 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왠지 이 찬송가 들으면 마음이 경건해지면서도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됐고요. 이번 주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성경에서 보면 온유의 성품을 가진 사람 모세와 욥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 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 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발그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내 삶에서 풍성히 맺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 뒤를 꼭 따라가며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도 담고요, 절제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사전에 정보도 없이 또 기대하지 않고 마트에 갔을 때 구매하려던 품목이 특별한 세일을 한다던가 또는 구매한 제품이 원 플러스 원이 되었을 때 혜택에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기분이 매우 좋죠. 마치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세상은 이를 행운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감사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욕심과 나의 생각에 매여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는 순간 선물처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이고 손해보았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얻게 된 것을 깨달았을 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선물 받게 되는 것이죠. 선물과 같은 하루 끝에서 감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워십의 주의 장막에서로 달빛과 스펠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성신의 주님의 이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4힘의 만유의 주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문소아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신델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희즈윌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Brighter Day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범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뉴스송의 Trust His Heart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최근 서울에는요, 탈북민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사무실이 개소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을 떠나온 주민들이 3만 5천여 명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 일부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탈북민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북한의 주민들은 나도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부러움의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싶네요. 탈북민분들의 정착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이 정부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집을 제공해 주거나 학업을 원한다면 대학의 수업료도 이제는 무료로 됐죠. 모든 것을 버리고 몸만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약자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도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변호사로, 목사로, 또 기자로, 연구원으로 또는 각자의 재능과 꿈을 따라 유학을 가기도 하고 보다 나은 경제적인 삶들을 꾸려나가면서 이 복음 통일 시대를 앞둔 일꾼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내일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그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차차 안양 함께 하셨습니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잖아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탕으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그 행할 힘과 능력 그리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나무칸에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출발할 텐데요. 남북한 전역의 FM과 AM을 통해서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남몰래 귀 기울여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리시버를 귀에 꼽고 이불 속에서 지하에서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외부의 정보를 얻게 되시는 우리 북녘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 통일의 이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방송이 북녘 땅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또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땅을 떠나와 이곳에 정착하신 탈북민의 신앙 간증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틀 동안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한 시간 꾸며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광수 형제님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를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광수 형제님은 이 남한과 가까운 개성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군인이 되셨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난파되는 간첩이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광수 형제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1: 제가 온 지 벌써 29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저는 고향이 개성 아시죠? 예, 개성 개풍군 묵숭리라고, 거기에 저희 고향이 있고요. 저희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김 부잣집 올려 바치는 그런 회사 초급당 미사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을 키우면서 곧게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해라.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통일을 이룰 수 있어.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를 다 찾았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에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 권투와 수영을 잘해가지고 저는 북한 청년 체전축전에서 와서도 금메달 많이 따가지고요. 우리 고향에서 저를 모르면 안 됐어요. 저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렇게 우리 고향에서 저를 유명세를 탔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던 과정에 80년도 4월 달에 저는 그 15살에 학교도 졸업 못하고 저를 뽑으러 왔대요. 저를 데려가려고 왔대요. 그 누가 왔는데 했더니 북한인은 어릴 때부터 공작원들을 키우거든요. 공작원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서 걔들을 싸움꾼 만들어서 난파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높은 사람들이 자녀는 하나도 없고요. 저같이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 뽑아다기 해버리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초급당 비서해도 죽어도 되는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뽑혀가서 간 곳이 정찰국 정찰병으로 차출됐습니다. 차출돼가지고 그때 병으로 훈련 생활 하면서

89년도에 제가 소위로 인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한은 병사들을 남파 안 시키거든요. 항상 장교로서 북한은 군관이 여기죠. 군관으로서 자존심 가지고 임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자선 부대에서 진짜 훈련을 하기 시작하죠. 저는 진짜 훈련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20km 수영을 해야 되고요. 300리 강행군은 모래 숨이 길어지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300리를 뛰었다 와야 돼요. 이게 그래야 되고요. 천리, 삼천리, 오천리까지 막 하산이 했습니다. 이게 제가 모자선 훈련을 하면서 북한 애들이 저를 써보다 보니까 너는 남파시켜도 돼.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1년도에 잠수함 승점엔 안내원으로 승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남파되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저 임무가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거든요. 안내는 뭐 하는 놈들이냐면 바로 육상에서 활동할 애들을 이게 데리고 다녀요. 이거. 이게 걔들 움직일 때. 그리고 걔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저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내가 죽어서 걔들 보호해줘야 돼요. 이게 저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승조원 말고 안내팀을 바로 싸움군, 전투원 이게 지정을 해줬어요. 네, 싸움 잘한다고. 그런데 전투원을 하려면 이 세상을 알잖아요. 우리 사회를. 많이는 알지 못해도 조금만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다가 여기 오면 이렇게 진짜 천국 같은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를 15년, 18년 이게 키운 놈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필히 결혼을 시킵니다. 예, 결혼을 시켜서 북한의 처자식을 만들어놔야 이놈은 이렇게 손들 수가 없고 빵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나올 때는 무기가 있지만 독약을, 극약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독약을 하나 줘가지고 가져다녀요. 먹고 죽더라고. 저를 보고 빨리 결혼해. 나 여자 없어. 여자 없어. 했더니 정치원이 자기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니 소개해 준 여자가 누구냐면 그 중학교 수학 선생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죠. 결혼하니까 저를 이런 잠잠이 아니고 잠잠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주로 승진해서 그다음부터 남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해서도요. 처자식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달에 2, 3일 요 기회밖에 안 주어져요. 근데 제가 신혼대인데 얼마나 보기 싶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온다는 날짜도 몰랐어요. 밤에 너무 보고 싶어서 보트키를 훔쳐가지고 이 저 도로로 가자면 몇 시간 걸리거든요. 보트키를 훔쳐가지고 저 친구를 깨웠어요. 믿어봐. 오, 왜? 가자. 키 있어? 오케이. 빨라. 술 먹고 다 잘 때 우리는 그 친구 태워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저 아들이 두 살인데 저 왔다고 일어서 노래 부른다고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김정일, 김정일 치대하는 우리 애지 이런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갱이 했으니까 오 최고다 이러면서 처가 저한테 한 말이 죽을 먹어도 같이 살고 싶대요. 그게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충성심을 발휘해서 뭐라 했냐면 배부르니까 그딴 소리 하네 이런 소리 했고 그 다음엔 야 뭐 가야 되는데 술 하나 안 주냐 했더니 갔다 오시면 편안하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 말을 했어요.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 말은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생이별됐지만 그렇게 하고 나오고 부수다고 부대에 복귀했죠. 복귀해서 3일 만에 그때면 정찰 임무 떨어졌어요. 임무가 떨어졌는데 첫째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 체전을 할 때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안발. 두 번째로 공군제 18병단 정확히 알아와. 세 번째로 육군 탄약고 정확히 알아와. 네 번째로 해안부대 소초뿐만 아니고 전복조석 정확히 알아와. 이런 임무 받고 거기서 정찰국장 김대시의 보조는 술 처먹고 그다음엔 내려왔어요. 9월 13일 새벽 3시에 출발해서 14일 날 새벽에 도착해서 우리 저 북한에서부터 그 강릉까지 내려오면서 15일 날 아침에 이 강릉 해안을 돌면서 촬영 다 하고 침투 지점까지 정하고 15일 날 저녁 침투시켰죠. 9시 반에 침투했고 그다음에 이 배는 뭡니까? 수심 60m까지 나가서 착조해놓고 이동식 통신한테는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죠 지금요. 육상조가 들어갔으니까 육상조가 입문 수행하면 그 통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려가서 데려왔다가 데려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다리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된 날 통신한테 임무수행 완료. 접선하자. 그래서 접선을 하죠. 오케이 간다. 오는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떠날 때는 일체 비가 오거나 노을선 파도가 일거나 일체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연안에 오니까 얼마나 파고하신지 얘기했잖습니까?

0: 파도와 저하가 무슨 관계냐면요. 저는요, 제 개인 산소통이 두 개짜리인데요. 이거 30kg입니다. 납벨트, 물에 뜨지 말도록 7kg 납벨트 찹니다. 저 개인하기, M56 한정, 예비탄장 2개, 권총 한정, 예비탄장 2개, 수류탄 2개, 칼 2개. 요새 개인하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육상조가 매야 될 산소통, 오리발, 납벨트, 그거 다 내가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들은 집만 해도 110kg 넘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치게 되면 제가 팬티만 입고 수영해도 파도가 지금 막 밀려서 죽겠는데 이런 중량을 메고 들고 가다가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훈련받아서 많이 죽었어요. 죽다 살아나왔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함장이 뭐라냐면 잠수함을 조금 더 연안으로 들어와서 이놈의 힘을 저축해서 연안에 쉽게 좀 붙으라고 하겠어. 조금 더 이럴 때 노을 손바닥 팍 하면 선체 암초가 선체에 확 들어가지. 이렇게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긴급 부상 해가지고 그 저 배는 물을 채워가지고 저 물속에 들어가고 물을 불어내면 배가 물 위에 떠요. 긴급 부상하게 되면 고압 공기로 채우고 있던 탱크가 물을 고압으로 불어내거든요. 불어내서 끼어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 돌리니까 뭡니까? 엔진 다 프로펠러 다 망가 못 껴. 그러니까 함장이 제일 먼저 방생하게 안내팀 빨리 탈출해. 탈출해서 나가 있는 육상팀 데리고 북한 가 빨리 가 해서 저희 팀장은 소자고 저는 대위였어요. 그래서 그 양반 말 듣고 다 나왔죠. 나와서 접선해가지고 해상 실패 가자 가고 있는데 근데 뭐 그때 군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했습니까. 도주하면서도 항상 개를 생각했어요. 개가 저를 따라오니까 항상. 그래서 저는 도주하면서도 물로 쫙 받고 산에 붙고 하면서 물도 받고 이러면서 빠졌는데 개가 지지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그 하수도 같은 그 저 시멘트 공구리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풀 가서 꺾어놓고 무기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쪽에서 저는 사실은 종교가 없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저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1: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잘 몰랐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올렸다는 이광수 형제. 이 대한민국 땅에 간첩으로 내려와 우리 군인들에게 또 경찰들에게 추격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국에는 생포되게 되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광수 형제에게는 참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전략 핵보다 실제 운용 가능한 전술 핵을 강화하는 새로운 핵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상선 항로에 합의했으며 선박 운항 구간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6월 경상수지가 4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취업자의 35%를 차지하는 등 노동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벨기에가 도입한 1년 단기 군복무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대거 지원하며 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IMAX와 4DX 등 특수 상영관이 새로운 체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영화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프로야구 전 경기가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고 야외 문화 행사도 잇따라

중단되는 등 일상 곳곳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온열 질환과 치안 불안까지 겹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과학기술도서관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학생들의 이용 기회는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크게 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기존의 장거리 전략 핵보다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단거리 전술 핵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상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맹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핵 옵션을 마련해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이른바 핵 우산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채택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술핵은 전장의 특정 군사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무기로 미국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 전력을 갖춰야 억지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술 핵 운용 비중이 커질 경우 핵무기 사용 문턱이 낮아져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핵 충돌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제기하고 있는데요. 새 전략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확장 억제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새로운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오만과 기술과 법률, 안보, 환경 문제 등을 협의한 끝에 새 항로에 합의했으며 현재 공동성명 발표를 위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해상 봉쇄와 군사적 긴장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선박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로운 항로가 시행되면 기존 임시 항로는 폐쇄되고 선박 운항 구간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운영과 관련한 합의는 이란과 오만 양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외부 세력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양측이 재개방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고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6월 49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상품 수지 역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은 처음으로 월간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SSD, 무선통신기기 등 정보기술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고 석유제품과 철강제품 등 비정보기술 품목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입 역시 원유와 석탄 등 원자재와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증가했는데요. 다만 여행과 운송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이어갔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면서 우리 경제에 견조한 흑자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시장 흐름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취업자가 올해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취업자의 약 35%를 차지하는 등 고령층이 노동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약 70%에 달했고 가장 큰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을 꼽았는데요. 고령층은 평균 53세에 주된 직장을 떠나지만 실제로는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해 은퇴와 연금 수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취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일하는 즐거움과 사회활동을 위해 계속 일하려는

고령층도 늘고 있으며 시간제 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 과정에서는 나이를 가장 큰 걸림돌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 고령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후 소득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뒷받침할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벨기에가 안보 강화와 병력 확충을 위해 도입한 1년 단기 모병 프로그램에 청년들의 지원이 몰리며 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벨기에 국방부는 500명 모집에 3,248명이 지원했으며 선발된 인원은 이달부터 10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6회 공군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국방부는 전국의 청년들에게 직접 입대 안내 서한을 보내고 월 2,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330만 원의 급여와 숙소를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지원 절차와 복무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왕세녀를 비롯한 국가 지도층의 군복무 사례도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인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벨기에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만 4천 명 규모의 상비군을 오는 2035년까지 3만 4,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1년 단기 모병 규모도 앞으로 연간 1,000명 수준으로 늘릴 전망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결과가 젊은 세대의 안보의식 변화와 군 복무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영화관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IMAX와 4DX, 돌비 시네마, 스크린 X 등 특수 상영관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특수상영관 관객은 약 29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으며 최근 개봉한 영화들도 특수상영관 좌석이 연이어 매진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특수상영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몰입감과 현장감을 즐기고 이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유하면서 영화관이 하나의 체험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극장들도 일반 상영관은 줄이는 대신 특수상영관을 늘리며 수익성을 높이고 있지만 특수관 흥행이 할리우드 대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국내 영화에서도 특수 상영관에 적합한 콘텐츠를 확대해 새로운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며 영화관의 경쟁력도 체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프로야구 전 경기가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고 궁궐 수문장 교대식과 거리 공연 등 야외 문화 행사도 잇따라 중단되는 등 일상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난주 사흘째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또 일부 지역에서는 40도에 육박하는 기온도 기록이 됐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와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고 소방청은 화재 위험 증가에 따라 전국 화재 위험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편 북한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생계와 건강, 안전을 동시에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무더위를 무릅쓰고 경제활동에 나섰다가 온열 질환과 범죄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장사에 나선 주민들이 한낮 폭염 속에서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응급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주변 주민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낮 더위를 피해 새벽이나 밤에 이동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이 시간을 노린 강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은 국가 차원의 응급 구조 체계나 치안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최소한 순찰이라도 강화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폭염과 생활고, 치안 불안이 동시에 겹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마지막입니다. 북한이 과학기술 보급 거점이라며 각지에 과학기술 도서관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용 기회는 학생들의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크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은 늘고 있지만 집에 컴퓨터가 있어 사용에 익숙하거나 도서관 직원과 안면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컴퓨터를 접해볼 기회가 적은 학생들은 자료 검색조차 어려워 도서관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직원과 친분이 없는 학생들은 이용 시간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은 컴퓨터와 개인 교사를 통해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정보 접근 기회와 학업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이 과학기술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과 정보 접근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교육 기회 역시 가정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0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과 북한은 대체로 하늘이 맑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2도에서 2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지역은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26도, 세종 25도, 강릉 2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세종 34도, 강릉 30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와 제주도, 경상도 지역은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제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5도, 제주 34도, 광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 맑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 27도, 신의주 26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33도, 개성 32도로 예상됩니다. 반면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5도, 청진 24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30도, 청진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북부와 서해 중부의 하늘은 맑겠고요.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서해 북부와 중부, 남부, 남해 서부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상 10일 날씨였습니다.

올해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오늘도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꼭 의지하시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더 알기 원하신다면, 또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가능하신 한 편지나 엽서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6771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여기는 광주입니다. 전국에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듣고 계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도 이 시간에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죠. 또 새벽녘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이, 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이런 은혜의 사연들 계속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규였고요.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0: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하루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이는 믿음의 순수함, 곧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마음이 지쳐 무너질 것 같을 때가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하루, 그런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눈을 들어 산을 보니였고요. 이어진 찬양은 빛의 사자들이요.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건 그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겠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을 구하며 구원의 확신함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함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북한어 성경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주 여호와께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길 때,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믿음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을 누리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상을

0: 주노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상 갖고 오신데 우리들 주시려고. 난 기대가 돼요. 나한테 무슨 상을 주실까? 첫 번째 상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두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 세 번째 즐거운 면류관, 네 번째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욱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지요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세 번째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추상적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포함되어 있지요. 거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게 뭔가, 그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물질적 소망, 육체적 소망, 이 세 가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 육체적 소망,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내게 부족한 것이 없지. 두 번째로 여기요,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 것,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믿음의 절대 유익이 있죠. 율법은 간수라 그랬어, 모학성생이라 그랬죠. 그러나 믿음은 성도들에게 절대 유익한 필요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서 기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용훈이 은총 입어 가사가 있는 찬송 후에는 연주 찬양까지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목마른 내용훈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임재청 씨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두 곡의 찬양 우리 주님께 더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우리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는 은혜를 듣는 시간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우리 목선을 타고 해주에서 이곳으로 일가족이 함께 건너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정착 3년차면 그리고 봄에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지금 사계절을 세 번씩 경험을 다 하시고 네.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0: 아, 예.
1: 그만큼 그 일상이 너무 궁금한데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0: 아, 주말이야 당연히 교회 저희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1: 네.
0: 은혜도 받고
1: 예. 가족이 다 같이 교회 가시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지금은 그러면은 가족이 아내분이랑 네, 아이랑
0: 4인 가족이죠. 그러니까 두 살, 네 살 잡히는 딸 두 명에
1: 네.
0: 그리고 제 아내 그리고 저 이렇게 네 가족이 함께 교회 가죠.
1: 네 살이면 목선에서 그 아이도 함께 했던 거
0: 아, 그러니까
1: 맞나요?
0: 당시에 설명을 못 드린 이야기인데 제 아내가 탈북 당시에 임신 네. 6개월 차 될 때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1: 아~
0: 거기 한국에서 그 교육 기간인 하나원에서
1: 네.
0: 아기를 출산을 했고요.
1: 어머.
0: 첫째 아기를
1: 네.
0: 지금 만 3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예.
1: 어디서 태어났냐 물어보면 하나원에서 태어났어요.
0: 하나원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튼 뭐 임신을 북한에서 해가지고
1: 어머,
0: 거의 뭐 출산 가까워서 탈북을 해서 가지고요.
1: 네.
0: 제 그 아기도 탈북민이라고 믿었었거든요. 또 하나원의 담당자분들도 탈북민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1: 네.
0: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사회 나와서 주민증을 만드는데 우리 아기는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1: 아~
0: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 어머.
0: 그러면서
1: 네.
0: 그 장난기 좀 심하다 보이는 그 아저씨였는데.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이력시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야 돼 하면서
1: 네.
0: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1: 네.
0: 나중에 북한 갈 일 생겼어. 그럼 이력시하고 와이프는 북한 사람이야. 그런데 애들은 한국 사람이야. 애들은 못 가. 그러시더라고요.
1: 아, 태중에는 인정이 안 되는군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뭔가 저는 그냥 스쳐 생각나는 게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뭐 학업 진로 할 때 혜택이 많으시잖아요.
0: 네.
1: 아이는 그냥 이제 고스란히 수능까지 보고 다시 시험 보고 하겠네요.
0: 네.
1: 일반 전형으로 해가지고.
0: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탈민 분들이 여기 뭐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장학금은 좀 무료라는 이야기를
1: 맞아요,
0: 들었었어요.
1: 맞아요.
0: 근데 우리 아기들은 거기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1: 이곳에 와서 언어도 이제 여기서 서울에서 지금 살고 계신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서울
0: 네.
1: 친구들이네요.
0: 그렇죠. 뭐 얘들은
1: 서울이네요.
0: 뭐 고향이 서울인 거죠, 뭐 그냥. 예.
1: 그러면 지금 그렇게 4인 가족해서 교회도 지난 주말에 같이
0: 네.
1: 다녀오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아이 데리고 교회 다니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0: 네,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또 뭐 교회에서도 또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교회가 그 36개월 미만 아기들 부모님들 차량은 교회 주차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0: 뭐 교회까지 그냥 교회 주상까지 그냥 뭐 차가 들어가고요.
1: 네.
0: 또 그러니까 바로 엘리베이터 타면 되고. 그래서 많이 편리한 뭐 혜택을 받죠. 뭐.
1: 네.
0: 또 북한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었던 일들인데 북한에서는 아기를 낳았다고 누군가가 뭐 칭찬을 해주거나 뭐 어떤 혜택이 있거나 배려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도 북한에서는 그냥 다 괄치똥이에요. 그냥 어딜 가나 이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애를 낳았다고 그냥 보는 사람마다 특히 어르신들은 애국자시라고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사실 내가 좋아서 낳은 애기인데 나보고 애국을 했다고 하니까 그 말씀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되고 또 교회 나가면 교회에서도 그냥
1: 네.
0: 지금 어린 아기들 두 명 데리고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목사님께 정말 담임 목사님께 최고의 네. 사랑을 또 받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네. 뭐 지인분들께서 다 사랑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엄청 감격하고 네. 다
1: 사실
0: 감사하죠. 네.
1: 지금 옆에는 안 계시지만 지금 밖에 아이랑 같이 오셨잖아요.
0: 아, 제 아내가 밖에 있습니다.
1: 네. 아이가 얼마나 또 아버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0: 감사합니다.
1: 둘째 아이가 같이 왔는데 근데 이렇게 여기서 육아라는 게 국제사회 어딜 가나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정착하기도 바쁘실 텐데 오시자마자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까지 지금 하고 계시면은 육아 전쟁이라고도 할 정도로.
0: 아, 예,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제가 좀 자기 개발을 좀 열심히 하느라고 뭐
1: 네.
0: 지금 조경 기사를 배우고 있어요.
1: 조경 기사가 우리 북한 주민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0: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조경하면 조경은 나무 모든 식물과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식물 정원이나 이런 것에 북한에서는 사실상 한 치의 땅이라도 곡식을 심어서 먹고 사는 게 귀해가지고
1: 네.
0: 뭐 옥수수 심어야 되고 뭐 벼를 심어야 되고 콩을 심어서 네. 먹고 사는데 이바지를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우리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관상같이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정원이나 공원에 북한에서처럼 북한에는 가능하면 돈 되는 식물을 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일나무, 과실이 달리는 나무를 심어서 과실을 판매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1: 네.
0: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아니고 복이 좋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냥.
1: 그렇죠.
0: 예. 그래서
1: 그 주택 단지 사이에도 예쁘게 조성을 해 놓고
0: 예.
1: 도로 변에도 해 놓고
0: 네.
1: 공원도 도심 중앙중앙 해 놓고 이 조경이 필요한 데가 정말 많잖아요.
0: 네. 한마디로 조경하면 이 전체적인 식물을 조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또 뭐 그뿐만 아니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건축도 같이 포함이 돼요.
1: 예.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이걸 네. 보면서 엄청 놀랐고 북한에는 조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조경이 뭔가 했댔어요.
1: 네.
0: 아무쪼록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있지 정말 정말 놀랍습니다.
1: 사실 조경이 여유로운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마음들로 인해서 나온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네.
1: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뭐 금강산, 묘향산 조경 정도면 이해가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동상 있는 그 거기.
0: 네, 동상 근처에는 뭐 나무를 좀 심으니까요.
1: 네, 가꾸고 네. 막 하지 않을까요?
0: 네, 그 느낌이 조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아무쪼록 제가 지금 조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아내가 혼자서 그냥 독박 육아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아내에게도
1: 세상에.
0: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그냥. 네.
1: 와. 아, 근데 그 저는 아직 육아를 해보지 않아서는 듣기로만 많이 들었는데 뭐 월마다 나라에서 대주는 그런 것들도
0: 맞습니다.
1: 있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북한에서부터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아기를 낳으면은 전부 다 그냥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그냥 부모가 애를 잘 키우냐 못하냐에 따라서
1: 네.
0: 애가 밖에 나가서 정말 뭐 거지처럼 뭐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축에 먹이고 주눅이 들어서 사는 애들도 있고 대부분의 애들이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당 간부의 자식들이나 정말 돈 많은 부자네 자식들인 경우에 정말 금수저로 태어났어야만이 인간 대접받고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북한엔 그나마 아무리 애를 키우기 힘들지만은 결혼을 하면 최소한
1: 네.
0: 한 명은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인식이 좀 확실하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한국에 와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0: 힘들어도 내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응당한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애를 낳았거든요.
1: 그러니까 의무처럼.
0: 의무처럼. 네. 맞죠. 예. 그랬는데 이게 낳고 보니까 뭐 처음부터 누군가한테 애를 뭐 키우는데 도움을 받을 이런 마음을 먹고 나온 건 전혀 아닌데
1: 네.
0: 애를 낳은 순간부터 애들에 대한 수당이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뭐 육아수당, 부모님들의 애를 육아하는 육아수당도 주고요. 그리고 애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그냥 애한테 지급되는 돈인 것 같아요, 그게.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서울시 기준으로 태어나서 12개월 동안은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13개월 차부터 24개월까지는 50만 원으로 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에
1: 네.
0: 이게 첫 해는 10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 외에 별도로 부모 수당 10만 원씩은 또 따로 나와요.
1: 아, 진짜요?
0: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1: 네.
0: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애를 키우면서 이게 어떻게 애를 키우지?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고민도 있었고 처음에는 애를 낳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 노가다를 하고 그냥 현장 다니면서 그냥 건설 일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두 달은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생활비가 그래서 뭐 충분하진 않지만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그만하면 먹고 살만하게 국가에서 애들 관련한 그런 지급을 해주니까 당장 내가 무슨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네.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도 지금에서는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서 나도 기술직으로서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요.
1: 네.
0: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엄청 잘 돼 있고 좋아요.
1: 그러니까
0: 이걸 보고 되게 놀랐죠. 그래서 야 이만큼이면 북한 주민들 같으면은 애를 네. 다섯 도 낳아서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북한 주민분들도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기사에서 네, 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출산율이 최근에는 많이 낮아졌어요.
1: 네. 네. 그래서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출산이 두 명이면 다자녀.
0: 네.
1: 다자녀라고 해서 다자녀 혜택도 참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근데 그만큼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흔히 뭐 숨통이라고 할까요?
0: 네.
1: 숨통이.
0: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한 명은 낳아서 키워야 한다. 이런
1: 네.
0: 개념을 가지고 한 명은 일단은 낳았는데 이 잘 돼 있는 혜택 덕분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 더 네. 낳자 해서 둘을 낳았습니다.
1: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에서도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또 어여쁜 4인 가족을 이루셔서 이곳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계신데 그리고 또 일억경제님이 갖고 있는 조경에 대한 꿈도 있잖아요.
0: 네.
1: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일가족이 함께 목선을 타고 3년 전에 이 땅에 첫 발을 내딛은 김일혁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KBS 이미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잠언 3장 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한 우리의 걸음걸음 그 여정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꿈을 쫓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꿈을 쫓아 오늘도 그 걸음을 내딛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잠언 3장 6절의 말씀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번씩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평양에서 근무하다 지금은 남한 정착 10여 년 차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내 돈 내 산 만나봅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더위를 이기는 에어컨의 내 돈 내 산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고요.
1: 네.
0: 여름나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었는데 오늘도 특별히 또 여름에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소소한,
1: 네,
0: 대표님만의 어떤 그런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15일 냉동 블루베리 3kg에 25,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블루베리 3kg에 25,000원을 결제하셨어요, 대표님.
1: 네.
0: 일단은 북한에서도 블루베리를 블루베리라고 하나요?
1: 아니요, 처음 듣는데.

0: 네.
1: 근데 보니까 블루베리가 대한민국에는 인기 과일류에 속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와서 보니까 북한에서 먹던 들쭉하고 같은 거예요.
0: 들쭉.
1: 들쭉. 근데 북한은 들쭉이면 백두산 주변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열매인데 농무도 같아요. 근데 크기가 있잖아요.
0: 네.
1: 블루베리는 좀 더 크고 북한의 들쭉은 조금 작은데 북한끼 더 달고 더 맛있긴 해요. 근데 같은 품종은 맞더라고요.
0: 들쭉하면은 들쭉술이 북한에서 참
1: 맞아요.
0: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1: 유명하죠. 근데 그런 들쭉이 한국에서는 블루베리라 해가지고 그게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외국에서 다 사 들어오잖아요. 이게
0: 네.
1: 수입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수입산인데 다 냉동을 해서 파는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생과일도 파는 게 많지만은 냉동한 게 많아요. 저는 이번에는 그 냉동한 걸 샀거든요.
0: 그러면은 들쭉이라는 열매를 보신 분은 백두산 인근에서만 열리니까 뭐 그 인근에 계신 분들만 주로 또 보시겠어요?
1: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향이 이제 양강도 해산시가 고향이었으니까
0: 네.
1: 저희는 중학교 때 한 번 이제 한 달 동안 들쭉 따기 동원을 나가요, 학생들이.
0: 아. 공원까지 나가요?
1: 엄청 먹어요 그걸. 밥 먹는 게 밥 주는 양이 배고프니까 들쭉 따면서 계속 그 들쭉을 먹어가지고 입이 다 새파래지고 그때는 막 이 치아가 다 새파래졌거든요. 다 새파래지는 거예요. 안 물감들해가지고. 네.
0: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들쭉이 야생 블루베리라고도 부른대요.
1: 맞습니다. 그렇죠.
0: 그래서 일반 블루베리보다 항산화가 5배 이상 작용을 해서
1: 거예요.
0: 더 건강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이곳에 오셔서 블루베리를 그렇게 즐겨 드신다고요?
1: 아, 중요한 거는 지금 여름이 되니까 항상 네. 더울 때는 우리가 더위를 어떻게 견딜까 하는 생각이 전번에 에어컨 이야기도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여쭤볼 때 그 팁이 뭐냐, 더위를 막는 팁이. 그때 제가 깜빡고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야 이걸 내가 왜 말 못했지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0: 네.
1: 냉동 그러니까 냉동 이제 우리가 보면 블루베리 북한 말하면 들쭉이잖아요. 그걸 생과일도 파는 게 있지만은 냉동에서 1kg짜리 포장인 걸 파는 게 많습니다.
0: 더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1: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3kg만 사면
0: 네.
1: 냉동한 걸 그 냉동고에 넣었다가 조금씩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사발 있죠. 사발, 이런 사발 보울이다가.
0: 네.
1: 그러니까 북한 말은 북한의 국사발쯤 될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 되는데다가, 블루베리를 한 다섯 숟가락 정도 넣고, 거기다가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구르트는 북한에서도 좀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우유 가지고, 거기다가 요구르트 균을, 유산균을 넣으면, 그게 이제 일정하게 발효돼가지고, 막 꿀 같은 그런 이제 좀 찐득찐득한 그런 이제, 우유 제품이잖아요. 요구르트가.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이자처럼 그 블루베리 냉동한에다가 한 세 숟가락 혹은 네 숟가락 넣으면 그 찬 블루베리하고 이제 같이 섞이면서 그러면 거기 또 이제 얼어요. 같이 동시에 같이 얼어가지고 엄청 먹기 좋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냉동 블루베리 요구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스무디 뭐 이런 식으로
0: 네.
1: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외래니까 생소하지만은 진짜 시원하게 먹고 그게 이제 에어컨 바람에 우리가 피부만 차지는 게 아니라 이걸 네. 먹으면 안에 속으로 들어가서 안에 몸 안에도 다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래서 이번도 여름이 되면 우리가 계속 이거 해 먹습니다.
0: 그 들쭉을 조금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볼 법도 한데 북한에 냉동실이 있나요?
1: 그러니까 냉동고,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전기가 좀 오지 않아 문제인데 전기 잘 오는 집들은 거기다 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구르트가 북한은 흔하지 않거든요. 북한도 옛날에 요구르트를 생산했어요. 일반 주민용이 아니고
0: 네.
1: 13자 축전이라고 해가지고 1989년도 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다 장비가 들어왔어요. 설비가. 그래서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그때 판 요구르트가 맛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요구르트가 생산은 되지만은 일반 주민은 못 먹고 평양도 아마 고위층이나 공급 대상으로 해서 아마 줄 겁니다. 이게.
0: 네. 그러면은 당시 우유로도 대체가 안 될까요, 대표님?
1: 우유가 대체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우유가 얼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게 좀 액체니까. 근데
0: 맞네요.
1: 이 요구르트는 꼴쭉꼴쭉한 그 꿀 같은 그런 이제
0: 네.
1: 그런 이제 그 끈기성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같이 막 이제 얼어서 막 엉켜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블루베리에 얼었던 그 냉기가 그대로 이제 요구르트에

0: 예, 씌워져가지고 숟가락을 몇 번 이제 굴리면 다 골고루 이제 입혀져요. 그걸 이제 먹죠.
1: 근데 이게 이렇게 제철에 먹는 과일이 주는 그때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지, 맞습니다.
1: 블루베리도 6월부터 8월까지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네. 제철이잖아요. 네. 아마 북한에서는 들쭉이 좀 가을쯤에 재배를 하는 과일이라고는 들었는데
0: 가을이 맞습니다. 가을입니다.
1: 네.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북한에서 즐겨 드시던 과일은 있으세요?
0: 북한은 한국처럼 과일이 흔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북쪽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과배 네. 같은 게 그저 기본이었고 그러다 최근에 중국이 이제 밀수하면서 바나나나 뭐 그다음에 뭐 파인애플이나 이런 게 수박도 그렇고 네. 들어오긴 하더라도 흔하진 않죠. 거기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래서 흔히 먹으면 사과나 배 같은 게 제일 흔하고 복숭아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먹긴 하는데 근데 한국은 너무도 다양하잖아요.
1: 그렇죠.
0: 과일 종류가 많고 특히 한국은 북한이 없는 뭐 귤, 천리향 뭐 이런 그런 것들 북한이 없는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에는 열대 과일들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1: 네.
0: 이름 다 부르려면 끝이 없죠. 한번 그 과일에 관련된 것도 좀 앞으로 좀 북한 주민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희는 종류도 말씀하셨는데 네. 토마토.
0: 네.
1: 토마토 하나만 해도 방울토마토
0: 그렇죠.
1: 그리고 대추토마토가 네. 뭐 다양하죠. 달달한 토마토도 있고 짭짜리 토마토라고 해서 중간 크기도 있고
0: 그리고 색깔이 빨갛지 않고
1: 네.
0: 또 어떤 색깔은 그 가지 색깔 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1: 이렇게 하나를 계량해가지고 먹는 경우도 참 많은데
0: 네.
1: 근데 이렇게 대표님의 얘기를 일상 중에서도 듣다 보면 이곳에서 과일을 참 많이 즐겨 드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는 아침에는 무조건 이제 사과를 반알은 또 무조건 먹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당근하고 섞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믹스를 갈아가지고
1: 와.
0: 예, 그 우유를 좀 섞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오미자를 지금 작년에 또 제가 그 가지다가 즙을 해놨잖아요. 그 오미자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또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과일은 정상적으로 먹죠,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네. 과일 자체가 뭐 가격 비용 자체가 너무도 많고 뭐 부담되지 않은 가격들로 많이 팔고 있으니까. 그래 참 이게 한국에 와서는 정말 북한에서 1년 동안 먹었던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 10년 먹었다 치면 그 신 먹은 과일을 이게 한국에서는 한 달도 안 돼서 다 그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과일을.
1: 여기서는 어느 식당을 가도 후식으로 자주 내주기도
0: 그렇죠.
1: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0: 네.
1: 3kg에 25,000원이면 이게 뭐 달러로 따져도 시급으로
0: 그렇죠,
1: 따져도
0: 네.
1: 뭐 1시간이면
0: 네.
1: 아니면은 2시간이면 금방 또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인데
0: 네.
1: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어쩔 수 없이 남과 북 사이의 그 간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내 돈 내 수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되는 게 북한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비교가 안 되니까요. 이게 너무도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해도 리할 수가 없잖아요. 리하면
1: 네.
0: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그때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영문 책에 한국의 교수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수들의 인건비에 대한 게 한 달에 6,000불 소리가 옛날 그때 그래도 90년대 그때 제가 듣고 놀랐어요. 그때는
1: 네.
0: 한 달에 6,000달러 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뭐 대한민국 거의 뭐 그런 사람 꽤 많거든요. 이게. 근데 그래서 그거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놓고 보면 정말 북한 주민한테 우리가 이 가격을 말할 때는 좀 조심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저렇게 비싼 걸 저렇게 먹어 하는데 실제 우리는 우리한테는 비싼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이자처럼 블루베리가 25,000원이면 3kg면 그게 작은 양은 아닌데 25,000원이면 한 시간이나 뭐 그래야 한두 시간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참 이게 남북한 차이가
1: 네.
0: 이 가격 비교를 봤을 때도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오늘의 이 블루베리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북한 땅, 고향 땅을 생각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아,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면서 참 이게 블루베리 먹을 때는 그거 진짜 달잖아요. 어떡하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 음식 자체가 몸 안에서 이제 입안에서부터 달큰한 그런 느낌이 가면 그때
1: 네.
0: 기분이 얼마나 상쾌합니까? 근데 이 말씀 중에도 이제 달고 단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아요. 말씀들이.
1: 네.
0: 그 중에 하나 또 오늘 보니까 시편

0: 19편의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하나이다. 아멘.
1: 아멘.
0: 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한국 와서 사는 삶은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달디단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입도 이렇게 왜 이렇게 달디단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좀 오늘 좀 예, 찾아봤습니다.
1: 참 새콤달콤 네. 달디단 그 맛으로 블루베리를 포함해 무수한 과일이 있지만
0: 네.
1: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과일들이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우리 입을 잠시 즐겁게 하는 과일도 너무 좋지만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달디단 말씀이 북녘 땅에 들어가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0: 네.
1: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 돈 내 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번씩 함께하는 동안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셨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묵상하시고요. 찬양 후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야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북한에서 온 주경배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복음 한 줄.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21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쓰는 양력 역사의 기원 전 기원 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나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처녀인 마리아라는 유태 여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부터 3년간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의 한 줄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부르시고 동행하신 열두 제자 중 가장 먼저 제자 삼으신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과 대답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두운 곳에서 심혈을 기울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당신은 어려서부터 김씨 그분들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먼저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모두 차단되고 유일하게 위대하신 그분들에 대한 지식만 허용되었습니다. 오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방송을 듣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충성된 믿음의 제자인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서슴없이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대라는 뜻의 시몬이라는 그의 이름 대신 너는 베드로라. 바위 같은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바위,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칠골의 강씨 집안에서 태어난 강반석도 그 뜻에서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 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 고백과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이기고 다스립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듣는 귀가 열린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새로운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리기 원하시면 지금 저와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생을 선물해 주신 은혜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인간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에 빠져 살던 그 길에서 돌이키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8월 10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5장 5절부터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신을 두지 않으므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십계명을 무거운 율법이 아닌 구원의 길로 받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으려면 첫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세요. 십계명은 하지 말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애굽에서 건진받았는지를 모르면 십계명은 무거운 규칙일 뿐이지요. 우리가 어떤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인정받으려는 종살이입니까? 돈의 종이었습니까? 음란과 중독의 종이었나요? 아니면 비교와 열등감의 종이었나요? 하나님은 바로 그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므로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고 하십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없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면 다른 우상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만이 우상은 아닙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돈도 성공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이 질투는 우리를 벌하시려는 질투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는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1000대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1000대까지 이어지는 은혜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다른 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내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두지 않으려면 둘째, 구원의 은혜로 안식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11절부터 하나님은 십계명의 나머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곤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입술이 아니라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도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거룩해야 합니다. 12절에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세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삶을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라고 하세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음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13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해요. 힘써 일하는 사람에게만 진짜 안식이 임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쉬는 것은 안식이 아니지요.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것이 곧 안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4절을 보면 나뿐만 아니라 아들, 딸, 종, 가축, 나그네까지 함께 쉬게 하라고 하세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쉬게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종처럼 부리지 않고 함께 쉼을 누리지요. 16절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세요. 부모 공경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부모와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명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17절에서 그만 살인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해당합니다. 18절의 간음 역시 행동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마음까지 포함되지요.

0: 19절의 도둑질, 20절의 거짓 증거는 특히 우리가 비방과 아첨, 이해타산으로 가장 많이 범하게 되는 죄입니다. 21절은 탐심을 경계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웃의 아내부터 언급하십니다. 마음속에서 탐내는 순간 이미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십계명은 겉모습을 고치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도록 이끄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안식이 생기고 안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변 사람도 쉬게 합니까? 내 마음속 미움과 음욕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자 오늘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우상을 섬기다가 남편의 소천 후 하나님의 뜻을 만홀히 여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안식하길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사남매 중 셋째인 저는 조용하고 착한 딸로 자랐어요. 학교에서는 지기 싫어하는 모범생으로 조회 시간에 전교생 앞에서 상 받는 모습을 상상하며 학업에 매진했어요.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다 보니 경쟁심과 비교의식은 더욱 커졌지요. 내 힘과 열심으로 살아온 저에게 재작년 겨울 구원의 사건이 찾아왔어요. 10년 동안 폐섬유화를 앓던 남편이 이삿날에 호흡곤란으로 소천한 거예요. 주님은 이 불같은 사건 속에서 제게 말씀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왜 하필 저예요? 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100% 인정할 수 없었지요. 문득 심리상담센터에서 검사받은 게 떠올랐어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남편 사업이 망하는 것과 남편의 죽음이라고 기술했는데 그 일이 현실이 되자 5절에서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믿어왔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식 우상, 남편 우상, 행복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만홀히 여긴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 소천 후 난생 처음 쓰디쓴 환경 가운데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상에게 종노릇하던 저를 인도해내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 말씀으로 인정 중독과 불신앙을 쳐내고 비교의식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저의 죄와 부족함을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 나누며 연약한 가족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이웃까지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원의 감격을 잊은 채 배우자와 자녀를 돈과 성공을 인정과 행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십계명을 무거운 율법이 아닌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변 사람들도 함께 쉬게 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 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삼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한이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소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입니다.
1: 이 시간에는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것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단순히 학문적으로를 넘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구세주요 영원하신 말씀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참으로 아는 것 그 자체가 생활에 대해고, 아는 것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는 거지 학문으로서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학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면서 헌신과 희생과 봉사라고 주를 위해서 마지막에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하고 새김질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할 때 배선물처럼 다 버렸다 이거요. 욥기 11장 7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 수 있느냐. 전능자의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0: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분에 대해서 측량할 수도 없어. 욥기 32장 8절을 봐도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신 그 숨결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접근해서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나를 책임질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에 아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말씀이 생명화돼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내 거를 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했어.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을 털어서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고 했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전능자의 기운이 그 생기가 우리의 몸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의 칼럼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오늘 내영혼의 삐삐찐이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0: 악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거룩한 사람, 성인이 된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내가 바로 편지의 수취인입니다. 내용을 알면 너무도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말이죠.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영원히 완전케 하셨습니다. 위에 두 구절 말씀을 합하면 나는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에게 완성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깨뜨릴 수 없는 절대적 현실이 된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된 나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된 나는 이미 완전하게 되었고 나의 완전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전부입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거룩함은 나의 거룩함이 된 것입니다. 아멘. 가톨릭에서는 특별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에 성 바오로, 성 토마스 등 그런 방식으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존경을 바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보잘것없는 나 또한 거룩할 성자를 붙일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인 것, 그 한 가지로 나를 완전히 거룩한 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짓기 쉬운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아파하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나를 향해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순간까지 영원히 거룩한 사람 성인이 된

0: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 편지를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요.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시길, 무엇보다 주님의 격려와 위로로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의 예배도 잘 들으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않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시며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리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 오늘은 주후 2026년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백성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0: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이 에스겔 38장의 이제 말씀은 곡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곡은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20장 8절을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을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겠다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항상 이 지명을 이제 비유와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 곡도 그렇습니다. 이 곡은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이 곡을 배경으로 하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는 7절에 천년이 참에 이 천년이라는 것도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천년을 가리키는데 이 천년이 탔다라는 건 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왕으로 고백합니다. 왕, 왕이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 이 시대를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시대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상 통치,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지금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상의 통치 시대, 이거를 천년 왕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하시다가 이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천상 통치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때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 마지막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이 땅의 사방 백성들을 사탄이 모아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 하나님을 향하여 싸움을 붙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곡과 마곡은 에스겔에 나온 이 곡, 마곡이라는 말은 곡의 왕 이런 뜻입니다. 곡과 곡의 왕, 곡과 마곡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을 미혹해서 사탄이 미혹해서 싸움을 붙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핍박하는 대핍박의 시대가 마지막에 잠깐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탁 없앤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통치하시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곡이라는 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항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많은 백성들을 핍박하는 핍박의 대적 세력을 곡과 마곡, 마곡은 곡의 왕, 곡과 곡의 왕 이렇게 되는데 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곡, 이 곡이 어디서 왔느냐?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환상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다시 38장으로 가시면 이 에스겔 38장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곡이 나오는데 여기 곡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말해라 그러죠. 곡. 여기 이제 곡이 나오는데 곡이 마곡 땅 로스 메색 두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하는데 튀르키예 쪽에는 흑해 남동쪽

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곡은 누구냐면 여러분 창세기 10장으로 가시면 2절에 야벳의 아들로 나오죠. 10장 1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족속입니다. 셈, 함, 야벳. 자, 이 세 족속 중에 야벳의 족속입니다. 이 야벳의 족속이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둘째로 누가 나오냐면 마곡이 나옵니다. 마곡. 셋째 마대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걸레자루 마대. 그런 마대 말고 다른 마대인데 여기 고멜, 마곡, 마대. 요 마곡, 마대. 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튀르키예 북쪽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 이제 마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곡은 이 야벳의 일곱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을 이제 스키타인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발왕 곡에게로 하나님께서는 2절에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그럽니다. 자,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이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정적인 예언과 심판을 선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향한다라는 건 공식적인 하나님의 선언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그러죠. 법정적인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구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갖고 칼을 잡은 무리와 그와 함께한 여러 나라들 5절에 바사, 페르시아, 구스, 애굽, 그 주변 나라, 고멜, 모든 때,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모든 때와 함께 너를 다 끌어내릴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 바로 이 곡을 향하여, 마곡, 곡과 마곡 하는데, 이 곡, 곡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오냐 하면 이 에스겔서의 흐름을 보면 37장 다음에 오거든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37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향해 선포하라 그러고 그 선언을 듣고 정말 막 뼈들이 움직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나서 15절부터 28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그러시죠. 16절에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서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얘기하시면서 7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라. 다른 말로 하면 통일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들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이들을 정결하게 하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신 후에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 새 언약, 26절에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저 곡들에 대하여, 곡과 마곡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너희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가리를, 4절에 갈고리로 아가리를 깬다. 여러분, 갈고리로 아가리를 깬다라는 건 뭐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물고기를 잡을 때 이제 아가리를 갈고리를 이렇게 깨서 잡은 걸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리워야단.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 시대를 향한 예언인 동시에 그 초역사적인, 만약에 이 역사가 다윗의 왕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새로운 다윗 자손의 왕으로 오신 분 이후에 일어날 예언이라면 에스겔 시대를 뛰어넘는 장래까지를 바라보는 초시간적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큰 대적의 세력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만년에 얘기하죠. 만년이라는 건 영어 성경에 latter yea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몇 년, 뭐 이런 마지막 세월들이죠. 그때 내가 명령을 받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올 텐데 그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고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포로에서 돌아와서 평안히 있는데 내가 올라와서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광풍같이 이루고 땅을 덮을 것이다. 자, 그래서 회복해서 돌아온 백성들을 대적하여 치는 큰 대적의 세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대적하는 세력이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생각하면 여러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시리아의 대적들이 있을 수 있고 그때는 성전도 완전히 짓밟히고 유린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세워져서 막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고 막 대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유린하는 역사가 이제 언제 일어나냐면 로마 제국의 침공으로 또 한 번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의 세력은 단순히 역사상의 한 특정한 시점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기보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세력으로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식도 특정한 역사의 한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 나타날 상징적인 이 사건으로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자, 이 악인들, 악한 세력들의 특징은 뭐냐? 생각이 많은데 선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생각만 한다는 거죠.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평원의 고울, 평원에 세워진 평안한 고울들이죠. 거기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이 사는 것.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오랫동안 평안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야, 저놈들을 빼앗아 가야겠다. 그래서 글로 가라가지고 12절에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리라 그러면서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예전에는 황폐했지만 이제는 다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사람이 거주하는 땅 가운데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자, 이제 치려고 마음을 먹을 그때에 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변에 많은 부유하게 사는 나라들이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고 짐승과 재물을 빼앗고 물건을 크게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 악한 의도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눈치채고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도 마지막에 그의 백성을 괴롭히고 탈취하려는 악한 세력의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를 하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평안하고 때로는 안정되고 때로는 감사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0: 이것들을 뒤흔들려고 하는 끊임없는 악한 세력의 뒤흔드는 공격과 뒤흔드는 이 영적인 이 싸움과 씨름이 계속해서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또 주를 향해 잘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 이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났다. 이 곡과 마곡은 하여간 마음의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잡아뜨려가지고 이익을 얻을까. 그리고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이 곡과 마곡의 왕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20장 8절에 원래 악하고 하지만 20장 8절에 보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는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7절에 그 배후에 누가요? 사탄이 옥에 놓였다라는 건 여태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겼는데 마지막 때 사탄이 잠시 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꼼짝 못하던 것에서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의 공격은 더 계시록에서 말하는 공격은 아주 가혹하고 심한 공격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성도에게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영적인 씨름과 싸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되고요. 환란이 올 때 더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씨름하는 이 삶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신실한 주님 앞에서의 씨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시험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절대 흔들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보호하심을 받아 평안하게 승리를 맛보며 응답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한 분 한 분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후일 일어날 전쟁의 상황들을 미리 선포함으로 자기 백성을 각성시키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 뵙습니다. 곡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주변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므로 평안히 사는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계략이 있을 것을 에스겔로 예언케 하심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일러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직 은혜로 성안에 들어와 안연히 살게 된 백성이 당연히 가지고 또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 백성의 자세를 이 아침 우리도 배우길 원합니다. 마곡과 그 주변국들로서는 소유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이 특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치열한 삶의 전쟁에도 대신 싸워주시는 용사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힘이 아무리 크고 거세어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더욱 힘나고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8월 10일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침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남부교회 류명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시대별로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는 엄격하게, 어느 시대에는 느슨한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하고 변치 않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생각,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 다시 말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모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스러워지고 기준이 매우 이렇게 불명확해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앞에 집사님은 아버지의 죄가 자신에게 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했고 뒤에 있는 이 권사님의 아들은 엄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신다고 생각하면서 해석한 것입니다. 이 두 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의 말씀을 해석하면 첫 번째는 성경은 죄와 믿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번역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해서 이 갚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의 3, 4대까지 자동적으로 그리고 직접

비지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다, 찾으시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벌하신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갑되라는 말은 기계적인 보복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3사대는 한 울타리에서 사는 범위를 의미한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손자하고 같이 사는데 그 안에서 아버지가 지은 죄, 아버지가 그 도둑질하는 거,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한 세대가 3사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죄의 영향력이 있는 세대를 찾아가셔서 그리고 조사하시고 벌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역시 믿음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은 결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성경은 죄의 영향력을 말씀하지만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같은 율법서인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율법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가 신명기 한 곳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속담을 부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의 이가 시리다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영향력이 자식에게 임한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의 이가 시린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예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 말씀해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갓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타인의 죄로 말미암아 벌이나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이 뿌린 씨를 거두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명확하게 에스겔 18장에서 논증을 했습니다. 에스겔 18장의 의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스겔 18장 말씀해 보니까 18장 9절 말씀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산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그 의인은 반드시 산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 의인의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율례와 규례를 지킨 의인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18장 10절로 13절 말씀 조금 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여기서 그는 의인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서 재물을 먹은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12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지친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리 높은 이자를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의인의 아들이지만 그가 악한 일을 행할 때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 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논증합니다.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악인의 아들을 낳았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18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악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러저러한 기록된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어떻게 되느냐? 8장 17절,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결론이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죄의 영향력과 믿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보다 더 큰 것은 본인의 결단과 믿음입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사대와 천대에 대한 말씀은 계명의 준수와 관련돼서 주어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사대까지 갚으시리라 하는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우리가 깨닫습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을 없인 여기는 생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의적 해석,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율법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행하여지지 않아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진 의식법이 폐하여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서 어린 양과 그 피를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기 때문에 다시 짐승을 잡고 그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법, 정결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를,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법이 시민법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취하지만 그 시민법 자체는 그 사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더 남았는데 그게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와 같은 도덕법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십자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왜 우리가 율법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까? 그것은 율법을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율법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과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그 가이드를 무엇이 하냐면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떡하리라?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계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동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계명을 업신여기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던 삶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3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3계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 망령이라는 말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망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 이름을 거짓되게,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나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이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거래를 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데 내가 이 돈 한 달 안에 꼭 갚을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달 안에 이 돈 꼭 갚을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이야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헛되게,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아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러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묻고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철로
뿔을 만들었어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열왕기상 2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아람 사람을 다 하나님이 진멸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왕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한 거예요. 그리고 시청각 교제를 만들어 와서 이 철뿔로 적들을 다 진멸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3계명이 특별히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주의해야 될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하고 함부로 여호와의 말씀과 뜻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혼란, 그리고 우리 믿음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습니까? 이 3계명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서 떨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라고 하는 계명이 제3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경거망동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앞에서 경거망동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3계명은 그런 자세를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1계명과 2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누구에게 경배하고 그 경배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가르친 것을 1계명과 2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 1계명과 2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할 것이냐,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예배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제3계명은 하나님 앞에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생활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믿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는 두려움입니다. 야곱이 여호와를 만난 이후에 느꼈던 감정, 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편지에 자주 썼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란 단어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0: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3계명을 그냥 말조심하는 것으로,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말로 조심하는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란 얘기예요. 이것을 키에르케골은 창세기 22장을 해석하면서 공포와 전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공포와 전율 가운데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 인식을 못해요. 올바른 자기 인식을 못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에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에 대한 인식을 온전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죄된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사람은 온전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칼빈이 기독교 용어 1장, 1권 1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망령되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설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계명 아래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존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은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의 두려움입니다. 종은 채찍과 벌이 두려워서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확신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3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주님의 기도의 한 조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명령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남부교회 류명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257-6411, 042-257-6411번 대전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오남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져서 하나님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 되도록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8월 10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요.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지칩니다.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만 해도 조금만 더 해볼 텐데 끝이 보이지 않으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더 많죠. 1952년 미국의 장거리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이 캘리포니아 카탈리아 해협횡단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미 영국 해협을 양방향으로 건넌 선수, 뛰어난 선수였지만 이날은 이상하게 짙은 안개 때문에 아무리 헤엄을 쳐도 육지가 보이질 않았다고 그래요. 결국 체드윅은 포기하고 배 위로 올라왔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 목적지까지 불과 1.6km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서 포기한 것도 실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목적지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그런 때가 많잖아요. 오래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열심히 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지금까지 얼마나 왔는지는 잊고 눈앞에 안개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목적지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죠. 믿음은 모든 것을 확인한 뒤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죠. 요즘 혹시 이제 그만할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다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포기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정말 끝이 온 것인지 아니면 단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인지 말이죠. 지금은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다음 장면이 어쩌면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든 길이 훤히 보여서가 아니라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음질이 중간에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제 헤드폰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예,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내드린 곡이 예라모십의 혼자 걷지 않아요 까지 두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쵸?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를 혼자 걷게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손잡고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그것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오늘 내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는 우리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다. 그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진짜 우리가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어서라기보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참 어디까지 왔는지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를 모를 때 우리는 참 많이 지칩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바로 코앞에 응답과 약속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내 기도 응답의 그 결과를 목적으로 두게 되면 그렇게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순간에 포기하게 되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 기도 응답의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자, 그런 사람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8시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사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활짝 열어놓고요.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깔아주시고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뿐만 아니라 또 오늘의 말씀 카드 또 필요하신 분들 같은 번호로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링크 주소가 갑니다. 말씀 카드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요. 막 영어로 된 링크 주소가 이렇게 웹 주소가 가거든요.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그거 딱 클릭하시면 말씀 카드가 뜹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쪽에 다운받기 뭐 내려받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운 한번 눌러주셔야 여러분 휴대전화에 저장이 되는 거니까요. 예, 이것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한 일들이라 억지로 해결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멘. 내일 친정 오빠가 서울로 폐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치료의 방향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빠와 언니 가정 만나주세요.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깁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만나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7087번님 사연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들인데요. 주님께서는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힘내고 용기 내서 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오늘도 주님 만나는 기쁨 누리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013번님.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한치 앞도 못 보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제 삶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중심이 되는 오늘도 간절한 마음 담아 주님 만나는 소망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914번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통증의학과에 치료받으러 가는 저 좀 만나주세요. 아멘 아멘. 6882번님, 깨끗하게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드린 찬양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인생에도 주인 되심을 믿고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승현의 음성으로 나는 민노라.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네. 0333번님은 탈장 수술 마치고 5일 만에 건강하게 출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아들이 또 담낭염으로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는데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아이고, 또 집안에 또 아픈 분들이 많으셔서.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대할 때 다시 한번 그렇지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라고 다시 한번 또 마음을 하나님께 모을 수 있는 기회인 것도 같아요. 또 건강하게 퇴원하셨다고 하니까 감사하네요. 천안형부 위조직 검사 결과 수요일에 나온다고요. 9187번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형부가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고 또 사연 주셨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많이 좋지 않으신 저희 엄마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어요. 주님 엄마 좀 만나주세요. 아멘. 1631번님 친정엄마 82세 최영자 이번에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엄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엄마 목 디스크 통증도 치료해 주세요. 아멘. 9187번님. 제가 앞에 1631번님 사연을 읽고 바로 그 밑에 사연을 읽었는데

유행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나주세요. 아멘. 1440번님.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1533번님. 나보다 앞서가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난생 처음 걷는 길을 걷기 때문에 모든 게 두렵고 모든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내 앞에 주님이 먼저 내 손 잡고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아무래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하루 되도록 힘주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의 가는 길 신청합니다. 아멘. 5073번님. 예,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은 마음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고 되돌아서고 싶고 그냥 누워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힘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하루, 아멘입니다. 그런 하루 잘 이겨내시고 버텨내시는 우리 조화 가족들 축복합니다. 이어드린 찬양 신청곡이에요. 창문의 시편 131편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2450번이 신청곡입니다. 어제가 제 63번째 생일이었는데 그 무더위에 저를 낳으시고 고생하신 우리 엄마. 제가 무릎 아프다 하면 아이고 어려서 고생시켜서 그렇다 하고 속상해하시는 우리 엄마 감사하고 엄마에게 장수의 복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저를 택해 주셔서 아버지 되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그쵸.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너를 어렸을 때 뭘 못 먹여서 그래. 막내라 저질 골봐서 그래. 뭐 이런.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예, 생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63번째시면은 이미 뭐 손주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친정 어머니 눈에는 여전히 어린 딸 자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쵸? 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버지의 치매와 또 청각이 안 들리시는 아버님 간호하시는 친정어머니 힘들어하시는데 주님의 보혈로 힘주세요. 8월 20일에 또 아버지 수술 잡혀 있으시다고요. 예,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기도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기도할 제목이 많네요. 정말 그죠? 아, 예. 그리고 아들 주님 만나주시기를, 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님, 극심한 불안과 불면증으로 삶이 위태한 여동생 만나주세요. 단잠 주셔서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163번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도 참 많이 있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희도 함께 축복하면서요. 자,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지 여러분 함께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예,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잠시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안 되니까, 내 손으로 어차피 안 되니까,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니까 다른 데 갈 것 아니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 앞에 맡겨야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거 받으세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운영, 저희 방송사 운영위원님들 모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일이라고요.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길 만한데 맡겨야죠, 그죠?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샵9330으로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다시 메시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관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달달달 외우고 가장 철저하게 1.1회까지 준수하는 가장 경건하다고 여겨졌던,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속에는 위선과 교만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파견을 나와서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나와가지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을 씻지 않는 문제로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논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적인 신학 다툼으로만 끝내지 않으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만 상대하여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장 10절에 보면 누구를 부르십니까? 무리들을 다 부르십니다. 이 문제를 모든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일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하루 먹고 하루 벌고 살아가는 많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여유도 없고 훈련도 없고 그저 회당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시장에 다녀오면 손을 씻어야 너희들이 부정한 것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아멘 하고 그런 줄 알고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뜻과 점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죠.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더 이상 너희들이 이들의 인도에 따라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면 안 된다. 왜곡된 말씀 해석의 프레임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제대로 듣고 분별하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까?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변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참된 정결, 참된 거룩의 방향을 통째로 뒤집어 버리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정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시장에 다녀오고 부정한 것에 닿고 그것이 손을 타고 음식을 타고 입을 통해서 내 몸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더러워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더러움이라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된 의도를 성취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셨던 분이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앞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취한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 율법의 시작, 발생하게 된 이유와 원인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끝까지 그것이 근본 원리와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통틀어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 장로들이 가르쳤던 전통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도를 질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헛된 교훈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선언은 이 무리들과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헛된 교훈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을 먼다고 하셨거든요. 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셨거든요. 충격이죠. 제자들도 놀랐을 겁니다. 자, 12절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자,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됐은 걸 예수님 아시나요? 물어봅니다. 자, 여기 걸림이 됐다. 여기 나나주 1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족은 걸려 넘어진다 이런 뜻이죠.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스칸달리조. 스칸달. 그럼 뭐냐면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스칸달리조. 스칸달.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실족하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격분하고요. 분노하고요.
더 하나님을 앞에 거룩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고?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들이 분노하게 된다라는 건 뭐냐? 앞으로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계속 갈등과 충돌이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죠. 제자들이 이런 부분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말은 예수님, 이 말씀의 수위를 조금 조절해 주시면 어떨까요? 조금 낮춰 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완곡한 요청의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자, 하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은 심은 것 중에 다 나중에 뽑힐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기억하시죠? 자, 가라지는 추수 때에 전부 다 뽑혀져서 불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이것들이 다 제거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요즘에는 맹인이라는 말이 점점점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시각장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시각장애인 이렇게 됐죠.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잘 가는 줄 알았지만 자기가 못 보기 때문에 말만 듣고 따라가다가 같이 빠진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영적 지도자, 신령한 지도자라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은 누구였다고요? 눈먼 인도자. 눈먼 인도자. 그럼 눈먼 인도자 믿고 따라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따라간 그 사람들도 같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먼 상태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봐야지 한다고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눈 감은 사람이 나만 따라와 괜찮아.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뚝방길에 처박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눈먼 인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큰 이단들, 이제 막 이단 교주들 감옥도 가고 이제 이 사람들 뭐 10년, 20년 안에 다 죽으면 이제 좀 없어질라나요? 아니요. 요즘에 작은 여러 가지 희한한 이단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와 이 영상을 통해 AI를 통해 조작한 영상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게 보다가 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고 처음 들어보는 이단들도 자꾸 생기고 여러분 바른 진리에 우리가 잘 끼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꾸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수위를 좀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야, 저 맹인들이야. 놔두면 구덩이에 다 빠져.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14절에 보면 그냥 두라. 여러분 왜 그냥 두라 그럴 거예요? 먼저는 이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 바리새인들과 힘겨루기를 하느라고 기진맥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데 있죠. 그건 뭐냐면 눈먼 인도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눈먼 인도자를 따라 구덩이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하면서 놔두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 비유라기보다는 하나의 원리 선언에 가까운데 비유라고 하는 건 예수님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 비유라는 말 안에는 비유라는 뜻도 있지만 수수께끼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쏭달쏭한 말씀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만큼 당장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파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자, 예수님이 답답하신 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야, 너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들의 이 외식하는 모습,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17절입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음식은요. 우리가 입으로 먹고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서 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자, 음식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통로는 뭐냐? 마음이죠. 18절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예를 들면 고르반과 같은 전통들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입에서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이 가르침은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안에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완악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에서 나온 이 고르반을 통해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의무를 저버리게 되고, 부모님이 굶어 죽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전통만이 아닙니다.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그거가 다가 아니라 이게 말로 표출이 됩니다만 이 마음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살인하고 싶은 마음, 간음하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도둑질하는 마음, 거짓 증언하고 비방하는 마음들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사실은 십계명의 주요한 골자들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 억제하려고 하는 계명이 뭐냐?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제 율법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런 악한 마음들이 나오는 걸 억제하고 하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 최소한의 방어장치요, 울타리였죠. 자, 말씀드린 대로 고르반, 이 고르반, 이게 우리의 악한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건데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조용한 살인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탐욕하고 싶은 마음이 그럴듯한 종교연으로 이것들을 꾸며내고 그리고서는 결국 악한 행위로 고상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거짓 증언과 비방이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이 입으로 나올 때 막 거짓과 비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치 않게 확인되지 않은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적도 있고요.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 증언과 비방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참 어려울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 그 제3자가 없는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말은 하되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말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말을 자꾸 하면 내가 입을 탁 닫아야 됩니다. 탁 닫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패한 마음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들은 쉽게 말하면 뭐냐? 아, 내가 결심한다고 억제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뭔가를 통해 밖으로 표출되게 돼 있는데 이 마음 상태가 악하면 악한 말이 그대로 표출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의 이제 속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 민감한 분들은 피부로 막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좋지 않으면 툭 나오면 말 행위들이 막 악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로 우리의 삶에 표출되는 모든 것들은 그 근원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아멘.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른다는 거죠. 마음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게 있는데 말과 행위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립시다 라고 말하면 사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실수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합니까? 외적인 규정을 잘 지키면 억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외적인 규정을 잘 지키고 세분화할수록 그 세분화하는 과정에 뭐가 나옵니까? 내면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교묘한 장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이 부패한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스겔 36장 26절에 나오는 새 언약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앞으로 가셔서 36장 26절 1208쪽입니다. 1208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 곧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완악한 심령, 부패한 심령이 변화받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갈 때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죠. 자,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노력으로 손을 씻는 것으로 또 내 결심을 지키려는 노력만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변화된 마음이죠. 이 변화된 마음이 아니고는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아무리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앞으로 안 할게,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도 잠깐입니다. 금붕어 같아요. 금붕어. 깜빡깜빡잖아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하는데 한 시간만 지나면 획 돌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 결단으로 지키려고 할수록 실망과 주변에 괴로움을 줍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결단이 아닌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선물처럼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향하여 기쁘게 살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입술과 행위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의

0: 완악한 마음을 선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 번번이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를 쓰지만 진짜 연약하고 완악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번번이 고백하게 됩니다.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모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을 기쁘게 준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결심으로 지킬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주님께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특별히 이단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전전화 042-824-7255, 042-824-7255번 대전도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족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백서.
1: 오늘은 척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 집으로 비유하자면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지관절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근골격계 질환들의 발생 원인을 찾다 보면 척추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척추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해당 척추 자체의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관절 등의 상지에 발생하는 근골격계의 질환과 경추의 연관성, 그리고 무릎, 발목, 발바닥 등의 하지에 발생하는 근골격계의 질환과 요추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가슴의 답답함, 만성적인 기관지염, 방광염 등 여러 장기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과 흉추의 연관성 또한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먼저 목을 살펴보면 경추신경은 8번까지 있는데 상부쪽 신경은 뒷목을 타고 머리 쪽으로 올라가고 하부쪽 경추신경은 등과 팔로 내려가서 상지의 감각과 운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목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 신경의 흥분도가 증가할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 디스크나 협착이 있을 수도 있고 거북목이 심한 경우와 같이 자세만 좋지 않더라도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신경의 흥분도가 올라가면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신경 지배를 받는 해당 근육이 미세하게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부위인 힘줄에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됨으로써 팔꿈치 병이나 손가락 등의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손이나 팔을 과사용하게 되면 힘줄에는 더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고 이에 따라 관절병증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가락이나 손목, 팔꿈치 등이 병이 있을 때 아픈 부위를 직접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추신경인 경추신경이 눌리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치료도 중요하지만 거북목을 교정하고 평소에 C자 모양의 커브를 유지하는 스트레칭도 상당히

0: 또한 종아리 근육이 과도한 긴장은 발바닥 근막의 수축을 유발하고 이는 족저근막염이나 발가락의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지와 마찬가지로 무릎과 발목, 발바닥 등 하지에 생기는 병도 근본적으로는 허리에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흉추신경은 12번까지 있는데 등과 가슴 부위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은 대부분 흉추에서 나와서 눈, 침샘, 심장, 폐, 소화기계와 같은 장기들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흉추 디스크나 흉추 근육의 과긴장은 마찬가지로 흉추 신경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기들의 기능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증상들은 내시경이나 영상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임상 증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척추는 우리 몸의 사지 관절뿐만 아니라 장기들의 기능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기둥과도 같은 척추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FABC 건강백서 지금까지 더 바른 의원 오준석 원장이었습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지정면 월동리에 살고 있는 김마리아 집사라고 합니다. 작고 예쁜 시골교회 월동교회라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몸이 아픈데도 웃음이 늘 마음이 편안하니까 웃음이 그치지 않고 늘 미소가 가득하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해주십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계신 김마리아 집사님,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입니다.
1: 2012년도 5월 2일 날 갑상선암 변절제 수술을 했었고요. 수술을 인하여서 급성 심부전증이 왔고 또 급성 고혈압, 급성 당뇨 또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계속 이어져서 왔고요.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의 육체적인 가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더 큰 기쁨과 유익을 주시는 전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2: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김마리아 집사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1: 제가 그 당시에 문턱에 딱 갔을 때 제가 죽어있는 저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 나 죽었나 보다고. 나 죽으면 안 된다고.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는 말이 바로 나와서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저는 솔직히 그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가 나한테 말해준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살려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말을 제가 제 입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제 병실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저희 친정 언니랑 눈을 딱 마주쳤는데

0: 네, 언니한테 우리 언니가 제 눈을 딱 봐주면서 내가 언니 나 살았냐고 그 말부터 먼저 나오면서 우리 언니가 살았다고 살았다고 울면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먼저 한 말이 언니 나 살았으면 나 퇴원하면은 나 교회 갈 거라고 그 말부터 했더니 친정 언니가 한숨을 쉬면서 화를 내고 밖을 나가는 거예요.
1: 죽다 살아난 동생이 눈 뜨자마자 교회를 가겠다는 말에 언니는 화를 내지만 가족들은 김마리아 집사님의 뜻을 굽힐 수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 생명의 말씀이 이 가정에 심겨졌기 때문이죠.
0: 남편이랑 형부가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형부, 나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다고 내가 살려달라고 그래서 형부 나 살려난 거니까 나 퇴원하면 교회 갈 거라고 남편한테 서점 가서 성경책 좀 사달라고 그 말부터 했더니 형부가 그러시더라고요. 서재, 형, 언니가 너무 지금 서재가 지금 다 죽어가고 걱정돼서 저렇게 화내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처제 안 아프면 되니까 마음 편안하게 처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 당시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처제 앞에서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남편도 알겠다고 고개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이따가 딱 들어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결단을 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결단했다고 나 교회 갈 거라고 하나님 믿을 거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면 너가 절에 열심히 다닌 것처럼 그럼 너 열심히 다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발로 교회 간 거예요.
1: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전파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파선교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0: 사랑하는 우리 지면서 언니. 언니, 내가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런데 언니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언니가 지금 최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그랬는데 언니 왜 모르겠어. 그치만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걸 동생이 알잖아. 지금 하는 예수님을 믿고 언니가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나는 원하거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계셔. 그리고 언니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언니가 알았으면 좋겠어. 언니를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언니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언니와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어. 나의 기도가 언니한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언니를 품으로 안아주고 우리 가족을 인도할 수 있도록 언니가 나의 기도의 동력자가 함께 되어줬으면 좋겠어. 언니가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사랑해 언니.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김마리아 집사님을 통해 친정과 시댁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0: 네, 그래서 제가 이 전파 선교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도 제 가까운 가족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된 거고요. 있지 않는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들, 이제 그러니까 친척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지금 친정 언니 가족도 지금 구원을 하고, 영혼구원을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믿음이 들어갈 듯 말 듯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복소리. 오늘 김마리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내일 한 번 더

0: 임 집사님의 목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잠깐 물건만 찾아달라. 이것만 대신 전달해달라. 누군가 이런 부탁을 해온다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최근 마약 범죄는 이른바 던지기와 같은 은밀한 수법으로 우리 일상 가까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던 행동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탁은 단호히 거절하시고 수상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가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대한민국.

0: 안전한 일상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제3회 HNU 월시 페스티벌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13개 팀이 치어리딩, 국악, 밴드,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찬양 무대를 선보이며 특별 공연으로 찬양사역자 지선전도사의 무대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한남대학교 선교훈련팀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주서지방이 8월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청주 좋은교회에서 2026년 청주서지방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은평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영헌 감독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주서지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창립 40주년 전성도 영혼육 성령충만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명예부원장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19일 수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말씀 축복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전 힐탑교회 안승철 감독님, 논산 늘푸른 초장교회 김선종 목사님, 대전 참사랑 감리교회 전병희 목사님, 화성 활초교회 김광태 목사님, 대전 사랑 가득한 교회 이상봉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성경사역원이 8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 위치한 예수만남교회와 온라인 줌으로 구약성경 전체 과정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터성경사역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언더우드 선교 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2: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잘했어요. 최고입니다. 파이팅.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거짓말을 하거나 진심이 아닌 말을 막 하는 경우는 없겠죠?
0: 아무래도 그렇겠죠. 특히 죽음을 앞둔 순간이라면 정말 중요하고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1: 네.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전하려고 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수많은 일을 경험한 인물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겨진 인물이기도 하니까요.
1: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게 다윗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었어요.
0: 네,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왕으로서 성공을 경험했고 또 숱한 위기도 극복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남긴 교훈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나 통치 노하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라는 것이었죠.
1: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체득한 결론이 바로 형통은 순간의 성과나 이익이 아니라 주님 뜻에 머무는 것이다. 뭐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0: 맞아요. 형통은 오직 언약 안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죠. 우리 삶의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형통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1: 야, 삶의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형통의 모습이다. 형통의 비결이다. 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참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형통한 자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0: 네, 다윗이 평생을 두고 깨달은 진리, 그 진심 어린 당부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0: 아멘.
1: 자,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좋은 형통한 자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또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선물 챙겨드려야겠죠.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1: 자, 오늘은 이제 밤하늘 배경입니다. 밤하늘 배경으로 해서 이제 씨앗 이미지를 이번 한 주 동안 쭉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께서 마음가운데 잘 새기시면 좋겠고 이 네 구절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꼭 여러분 10년 가운데 좀 씨앗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